왠지 프로코피에프 스타일인 것 같긴 합니다. 도널드 프레이저가 지은 프로코피에프 스타일에 의한 곰돌이 푸 위니 더 푸였습니다. 유제니아 주커만의 플룻 샹하이 콰르텟이 함께한 오늘 첫 곡이었어요. 아, 곰돌이 푸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저의 이상형의 곰돌이 푸 인상 좋아합니다. 무척 좋아합니다. 가정음악 오늘 오프닝에서 곰돌이 푸를 생각하면서 출발하니까 이 쌀쌀해진 날씨가 조금 푸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때 유료 문자 샵 9310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죠.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화가 있죠.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된 변화인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날은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합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보라로 전환되고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곰돌이 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곡 더 핑크팬더 주제가 들어야죠. 헨리 맨시니의 곡인데 베를린 주요 오케스트라들의 플루티스트들이 모여서 만든 디 피어첸 베를리너 플레티스텐 그러니까 14명의 베를린 플루티스트 이분들의 연주로 핑크팬터 주제가 함께합니다.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긴박한 순간이 펼쳐질 것 같은 분위기. 헨리 맨시니의 핑크팬서 주제가였습니다. 베를린 주요 오케스트라의 플루티스트들 14명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푸, 위니 더 푸 음악 들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사용한 푸 주방장갑 사진을 탁 찍어서 084나 쓰는 분이 보내주셨는데 우와 주방

그 구역의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곰돌이 푸 사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1492 쓰는 분이에요. 오늘 한 달에 한 번 있는 독서 모임 있는 날이라고 제가 회장인데 아직 화장 중이라 늦지 않게 빨리 준비해야겠어요. 몇 시부터죠? 10시부터 시작하시나요?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독서 모임하고 제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1492084 하나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오늘 좋은 모임 가지시길요. 자, 이번엔 영국 민요 스카보로 페어 기타 연주에 플리니오 페르난데스, 쉐크 카네메이슨이 첼로를 연주하고요. 마뉴엘 드 파야의 깐시온 이어드립니다. 역시 기타 연주인데요. 리 린나워의 기타, 데이브 그루신의 피아노, 제임스 워커의 플루트 연주입니다.

기타 앙상블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마뉴엘 드 파이어의 간수연, 리 린나워의 기타, 데이브 그리슨의 피아노, 제임스 워커의 플루트셨고요. 앞서 들으신 영국 민요 스카보로 페어는 플리니오 페르난데스의 기타, 셰크 칸의 메이슨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아이 추워. 바람이 어쩜 이렇게 강해졌지? 깜짝 놀란 가슴을 기타가 좀 살랑살랑 어루만져주는 것 같습니다. 핑크 팬서 들으시고 5714 쓰는 분이 아 참 오랜만에 보는 핑크 팬더 이 인형을 사진 주셨는데 90년대에 선물 받은 핑크 팬더 아직 건재합니다. 아, 핑크색이 좀 바랬는데 건재해요. 건재해. 예. 앉아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억 소환 감사드려요. 1074 처음 보내보네요. 요즘 클래식 FM 듣는 낙으로 삽니다. 아이들 다 보내놓고 클래식 들으면 힐링되는 기분이라고.

나눌게요. 0239 쓰는 분. 오늘 외손주 김주원이 10살 맞이하는 생일인데요. 곰돌이 푸우책 100주년이라니 반갑네요. 푸우책 선물해야겠어요. 주원아 사랑해 하셨습니다. 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주원군이 0239 쓰는 분께도 따뜻한 커피 한 잔 보낼게요. 손현주님 콩으로 기차 밖으로 누런 들판이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가을가을하네요. 엄마 기일 맞아 자매들 만나 추모원 갔다가 엄마 추억하며 수다하러 갑니다. 엄마 사랑해 하셨어요. 잘 다녀오셨습니다. 6655 쓰는 분 아내의 62번째 생일 쌍둥이 손녀 보느라 서울살이 하고 있는 집사람이 조금 안쓰럽네요. 멀리서 생일 축하한다고 꼭 가정음악을 통해 전하고 싶다고 어린이집 보내고 가정음악 들을 테니까요. 우리 둘 다 애청자입니다 하셨어요. 6655 쓰는 분, 네. 사연 여러 번 주셨던 분인데 우리 애청자 6655 쓰는 분께 오늘도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익숙한 그 곡을 좀 최근에 나온 앨범으로 소개합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쾌일 작품 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 아주 최근은 아니고요. 23년도 이후쯤에 나온 앨범인데 지휘자가 2000년생이에요. 타르모 펠토코스키라는 핀란드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아주 다재다능한 젊은 음악인인데 이분이 23년도에 도이체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고 모차르트 교향곡 앨범을 냈습니다. 오늘 그 음원으로 함께 하시죠. 타르모 펠토코스키가 지휘하는 독일 카머필하모니 브레멘

핀란드의 젊은 지휘자 타르모 펠토코스키가 지휘하는 독일 카머필하모니 브레멘의 연주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쾌일 작품 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각각 집에 있는 곰돌이 푸 총출동인 것 같습니다. 8086 쓰는 분이 아이 셋 키우며 잘 사용한 곰돌이 푸예요. 애들이 결혼해서 손자 생기면 주려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곰돌이 푸 아침에 꺼내서 한참 바라보며 웃습니다. 어쩜 이렇게 곱게 잘 보관을 하셨는지 하얀 침대 시트 위에 앉아있는 아빠 푸 아들 푸가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 세 아이 중에 막내가 12월에 결혼하는데 울려주고 싶은 건 희망사항일까요? 항상 애청자지만 처음으로 문자 보내신다고? 아유 반갑습니다. 8086 쓰는 분. 한번 물어보시죠. 이거 너 할래? 근데 지금 결혼 신혼에는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자녀를 갖게 될 즈음에는 마음이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새 집 딱 신혼 그때는 막 정갈 이런 모드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탐나는 물건이에요. 빈티지 요새 유행이거든요. 사랑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고 이러면은 그냥 나는 뭐 별 마음 없었어. 이렇게 좀 쿨하게. 8086 쓰는 분 따뜻한 커피 한 잔 보낼게요. 그리고 안내 하나 드려요. 이번 주부터 저희가 준비한 공연 선물 좀 재미있게 나누고 싶어서 매주 수요일 재미있는 유쾌한 퀴즈 내고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 음악회 티켓 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당첨에 행운을 좀 더 많은 분들께 또 재미있게 나누기 위해서 음악가의 말 뒤에 있으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29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말이 끝나는 곳에서 음악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음악은 말로 담을 수 없는 마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론 한마디의 말이 음악을 다시 바라보기도 하죠. 매일 한 문장씩 만나는 음악가의 말, 오늘은 슈만의 말입니다.

쉬운 곡을 잘 그리고 아름답게 연주하도록 힘쓰십시오. 그 편이 어려운 곡을 그저 그렇게 연주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말은 슈만이 직접 쓴 68개의 짤막한 조언들을 모은 젊은 음악가를 위한 조언에 실려 있습니다. 이 조언집을 쓰기 시작한 1848년 슈만은 큰딸 마리의 7번째 생일을 맞아 마리의 생일을 위한 피아노 앨범을 작곡해서 선물로 준 적이 있었죠. 이때부터 슈만은 음악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도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 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총 43곡의 소품들을 모은 어린이를 위한 앨범 작품 68입니다. 젊은 음악가를 위한 조언은 바로 이 소품집의 부록으로 실렸죠. 슈만이 한창 음악을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전하고 싶었던 조언들이라는 게 엿보이는 대목인데요. 집집마다 피아노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취미로 피아노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가던 그 시절, 당시 피아노 교재는 다양한 연주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다소 건조한 연습곡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슈만은 음악 교육이 비단 연주 기술뿐 아니라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고 봤죠.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앨범은 행복한 농부, 첫 번째 상실, 작은 아침의 산책자,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제목과 함께 기교뿐 아니라 깊은 음악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곡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곡들과 함께 슈만이 건넸던 젊은 음악가를 위한 조언은 꼭 음악에만 해당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쉬운 곡을 잘 그리고 아름답게 연주하도록 힘쓰십시오. 그 편이 어려운 곡을 그저 그렇게 연주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매일 한 문장씩 만나는 음악가의 말, 오늘은 슈만의 말이었습니다. 슈만 어린이를 위한 앨범 작품 68 중에서 첫 번째 곡 멜로디, 열 번째 곡 행복한 농부, 12번째 곡 기사 룹헬트, 17번째 곡 작은 아침 산책자, 피아니스트 플로리안 울리히의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어린이를 위한 앨범 중에서 첫 번째 곡 멜로디, 열 번째 곡 행복한 농부, 열두 번째 곡 기사 루프 헬트, 열일곱 번째 곡 작은 아침 산책자였습니다. 짤막짤막한 길이 그리고 표제가 연상되는 멜로디, 잘 어울리는 멜로디여서 아이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곡들이었습니다. 기사 루프 헬트는 독일에서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전설 속의 인물, 그러니까 우리로

자면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인물인가 봐요. 어린이들의 음악 교육에 진심이었던 슈만의 아주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음악과 한마디였습니다. 슈만의 그 이야기가 그냥 저에게도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쉬운 곡을 잘 아름답게 연주하도록 힘써라. 그게 어려운 곡 그저 그렇게 연주하는 거

용쓰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나을걸? 이렇게 인생의 선배가 조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플로리안 울리히의 연주였는데요. 이분이 슈만 피아노 작품의 마스터이십니다. 피아노, 슈만 피아노 작품 전곡 시리즈를 10년 넘게 매진해서 완결한 울리히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가정음악이 준비한 이번 주 공연 선물인데요. 맨발의 바이올리니스트 파트리샤 코파친스카야와 그녀의 20년 지기 음악적 동반자 솔가베타가 듀오 콘서트를 또 내 안에서 합니다. 10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이고요. 이번 음악회에서 라벨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 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 르클레르, 비트만, 바흐, 리게트 이렇게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어요. 두 대의 현악기만으로 펼쳐내는 정교하고 압도적인 사운드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 공연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주세요. 가정음악 매주 수요일 퀴즈를 통해서 공연 선물 드리는 가정음악 퀴즈 준비했습니다. 퀴즈 정답 맞춘 분들 가운데 세 분 추첨해서 각각 두 장씩 총 여섯 장의 티켓 선물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아시면 샵 9310 문자로만 받습니다. 샵 931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다음 곡이 나가는 동안만 문자를 받을 거예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인 바이올린과 첼로의 이중주처럼 둘 이상의 악기가 함께하는 작은 규모의 기악 음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실내의 작은 방에서 연주하던 음악이라는 뜻이 담긴 용어인데요. 보기를 들으시면 금방 감이 오실걸요? 1번 교향악, 2번 실내악, 3번 관현악, 4번 으악. 다시 한번요. 이번 주 공연 선물 바이올린과 첼로의 이중주처럼 둘 이상의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작은 규모의 기악 음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교향악, 2번 실내악, 3번 관현악, 4번 으악.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반드시 문자로 다음 곡이 끝나기 전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당첨자는 곡이 끝나면 바로 발표할게요. 정답 아시는 분 샵 9310 문자로 보내주세요.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85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와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알레그로 마논 트로프입니다. 이번 공연 선물의 주인공이기도 한 첼리스트 솔 가베타가 첼로를 연주하고요. 크시슈토프 우르반스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첼리스트 솔가베타와 크리슈토프 우르반스키 폴란드의 지휘자입니다. 1982년생 우르반스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85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그리고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감상하셨습니다. 연주가 진행되는 사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퀴즈에 참여하실 줄이야. 네. 그래서 얼른 당첨자 세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휴대전화 뒷자리 9500번. 정답은 2번 실내악. 병원 가는 길에 긴장되는 마음으로 듣는데 덕분에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그리고 오늘 그 정답자 선정 방식은 이 9500번 뒤로 200번째 되는 분. 바로 4025. 정답 2번 실내악 으악 힌트가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세 번째 당첨자는 그로부터 또 200번 뒤에 문자를 보내주신 3056. 실내악 맞겠죠? 아침마다 제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클래식 음악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9500, 4025, 3056 세 분의 당첨자 분께 솔 가베타와 코판체스카의

공연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판치스카야죠. 코판치스카야와 솔가베타의 연주 10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고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모든 퀴즈에는 아차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첨된 이 세 분의 주인공 앞 뒤로 두 분께, 그러니까 모두 여섯 분이죠. 그 여섯 분께 아차상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 아차상 명단은 저한테 없고요. 제가 아, 이 번호, 아, 아차상 나왔습니다. 4221-8253-8703-5923-3307-2849-5961-6511-0771-2912 이렇게 이분들께 선물을 드리는데 이 아차상 가운데는 앞뒤에 계신 분들 모두 6분 더하기 4분이 더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사연들이라서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5962 쓰는 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음악 문제 중 내가 모르는 단 한 문제가 출제되다니 으악 실내악 하시는 5962 쓰는 분, 다이어트 중인데 배고파요 으악 정답은 실내악 6511 0771 정답은 실내악입니다. 으악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어디 다치신 줄 알고 크크크크 하셨고 2912 으악 이리 어려운 퀴즈를 이번 실내악 일상이 음악인 좋은 하루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차상 받으신 10분 포함 공연 티켓 받으신 3분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혹시 아니 또 이렇게 나만 안 되는 건가 하시는 분들 오늘 놓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선물 신청란으로 또 티켓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열려 있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공연 선물 또 빠짐없이 수요일마다 퀴즈로 함께 할 테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퀴즈였고요. 자 이제는 좀 재즈로 환기시키는 시간이죠. 1일 1재즈는 매일 코너 오늘도 재즈 황덕호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즈 칼럼니스트 황도코입니다. 오늘도 재즈 한 곡 전해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을의 정취, 하루하루가 참 소중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도 재즈에서는 가을의 분위기를 듬뿍 느낄 수 있는 음악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헨리 네모가 1941년에 작곡한 This Autumn입니다. This Autumn을 풀어서 쓰자면 It is Autumn이 되겠는데요. 아, 이제 가을이구나. 제목처럼 가을이 왔음을 느끼는 일상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묘사한 곡입니다. 작곡가 헨리 네모는 1940년대 재즈 가수로서 또 배우로서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This Autumn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49년 네킹 콜 트리오의 노래와 연주를 통해서였습니다. 이후로 이 곡은 특히 보컬리스트들이 애창하는 곡이 되었는데요. 제키 페리스, 밥 도로우, 카멘 맥레이, 엘라 피츠제럴드, 네나 프리런, 그리고 스테이시 켄트까지 1급의 재즈 보컬리스트들이 이 곡을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재즈에서는 기악 연주가 사람의 목소리에 결코 못지 않습니다. 비록 가사를 전달하지는 못하지만요, 때로는 악기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 이상으로 계절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데요. 오늘은 그런 연주곡을 들으시겠습니다. 바로 챗 베이커의 트럼펫 연주입니다. 챗 베이커의 트럼펫 소리를 계절에 비유하자면 단연 가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욱이 이 연주에서는 페퍼 애덤스의 중후한 바리톤 색소폰 연주가 더해져서 가을의 정취를 더 짙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즈의 황도코였습니다. 내일도 재즈 한 곡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에도 딴 데 가지 마세요. 신윤주의 가정음악. 역시 가을엔 재즈인가 봐요, 권태희님. 그렇죠? 현은미님도 챗 베이커 곡들이 가을에는 먼저 떠오른다고. 아, 좋았습니다. 1일 재즈, 오늘도 재즈 들으셨습니다. 퀴즈 당첨자 3분 그리고 아차상 10분 뽑았는데 아차상에게는 무엇을 드린다는 소개가 빠진 것 같아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은 선곡표에 올릴 테니까요. 살펴봐 주시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에도 있고 콩으로 들으시다가 음표 표시 누르시면 거기에도 선곡표가 있으니까 선곡표 맨 마지막에 당첨자 명단 내 이름이 있나? 아니 이름 아니죠. 내 전화번호 끝자리가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샵9310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9310으로 여러분의 사연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또 소개해드리고 또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음악을 클래식 연주자들의 연주로 목소리로 전해드릴 두 곡입니다. 존 덴버의 두 곡이에요. 애니's Song, 플라시도 도밍고와 존 덴버가 함께 노래하고요. Perhaps Love, 바리톤 브린터펠 그리고 영국의 배우이자 가수 알피 보우가 노래합니다. 폴 베이트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음악으로 추억에 잠기시는 분들 많네요. 4241 쓰는 분, 존 덴버 그립네요. 이렇게 들으니 참 좋다고. 4241 쓰는 분, 4189 아이 문제집 채점하다 선곡에 감동해 문자 보냅니다. 이 음악들은 커피 마시면서 야외에서 듣는다면 찐 행복이겠어요. 야외도 좋겠네요. 6957 설레는 마음으로 진정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만나러 갑니다. 마음은 늘 그때인 것 같은데 시간은 40년을 지나왔네요. 지금 흐르는 음악이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나 봐요. 존 덴버의 애니송, 플라시도 도밍고와 존 덴버의 음성으로, 그리고 Perhaps Love는 독특한 조합이었죠. 브린터펠과 영국의 배우이자 가수인 알피 보우의 음성이었습니다. 폴 베이트만이 지배하는 체코 휘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145 쓰는 분도 존 덴버 음악 들으니 예전 국민학교 때가 생각난다고, 언니가 고등학생이어서 이런 음악들 많이 같이 들었다고. 4241-4189-6957-3145 쓰는 분께 차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커피나 따뜻한 음료하기에 좋은 계절. 오늘 좀 쌀쌀하죠? 목이나 뭐 이렇게 바람막이 같은 걸로 좀 체온을 잘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쇼스타코비치, 그가 남긴 유일한 첼로 소나타입니다. D단주 작품 4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함께 하시죠. 마리 엘리자벳 헤드커의 첼로, 마틴 헬름헨의 피아노입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 똑똑똑 녹화하는 소리 같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소나타 D단조 작품 4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첼리스트 마리 엘리자벳 해커와 피아니스트 마틴 헬름 헨의 연주였습니다. 1359 쓰는 분입니다. 재즈 음악의 트럼펫 소리, 베란다 너머 가을 하늘에 눈부신 햇살 속에 있는데 장조림 냄비에 넘침이 현실 속에 나를 깨우네요. 지난 여름 발목 골절의 회복기에 절뚝임으로 노년임을 실감하며, 아이고 냄비 넘쳐서 막 허겁지겁 뛰어가야 되는데 절뚝이셨군요. 청춘 때부터 듣던 클래식 FM, 지금 출순 바라보며 퀴즈 핑계 삼아 처음으로 문자 쓰신다고 반갑습니다. 1359 쓰는 우리 선배님 반갑습니다. 장조림 맛있게 만드셨길요. 0903 병원 가는 길, 세상에 귀하디 귀한 딸이 운전하는 차 타고 갑니다. 불안한 마음 좋아하는 음악으로 위로받는다고 쇼팽의 즉흥 환상곡 부탁하셨는데 조만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쩐 일로 가시는지 건강하십시오. 0903 쓰는 분, 8188 바다를 끼고 있는 시골 초등학교에서 도서실 봉사자로 근무합니다. 풍경이 뭐 그림이겠는데요. 전교생이 수학여행을 떠난 텅 빈 교정이 왠지 쓸쓸하네요. 가정음악 들으며 쓸쓸함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조용해도 그죠? 아, 풍경은 좋은데 가정음악에 채워드리겠습니다. 세 분, 1359-0903, 8188 쓰는 분께 차 한 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도 소개하고 싶은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데요. 아내분을 위해서 사연 주신 분이에요. 아, 호호하하 1965 쓰는 분. 평택에 거주 중인 두 딸 아이 아빠인데요. 20여 년 전업주부로만 지냈던 아내가 우체국 창구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호호하하 1965 쓰는 분. 호호하하 웃을 일만 앞으로 쭉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음악과 시의 만남입니다. 음악과 시는 긴 세월 함께해온 오랜 친구라고 하겠죠. 매주 수요일 가정음악 2부에서는 노래 가사는 물론 시를 품은 다양한 음악을 만나보려고요. 음악으로 듣는 시, 시로 읽는 음악, 이름하여 음악 시선입니다. 이름 좋죠? 오늘은 클래식 음악사상 가장 유명한 삼각관계의 주인공이죠. 슈만 부부와 브람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언어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리젤 뮬러의 시 낭만주의자들과 브람스의 인터메초를 함께 소개합니다.

1924년 독일에서 태어난 미국 시인 리젤 뮬러. 따스하면서도 깊은 사색을 담은 시로 사랑받았습니다. 그가 말년에 펴낸 시집 함께 살아가기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고요. 이 시집에는 평생 그에게 많은 영감을 준 음악에 관한 시들도 실려 있는데요. 그중 한 작품 낭만주의자들은 브람스의 인터메조를 소재로 합니다. 시는 단순히 애정이나 삼각관계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슈만 부부와 브람스의 이야기를 브람스 음악 속에서 발견하죠. 사실 세 사람의 관계는 이들의 음악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다섯 개 음으로 이루어진 작은 선율 조각에 있는데요. 클라라가 10대 초반에 작곡해서 슈만에게 헌정한 변주곡풍 로망스 작품 3에는 미끄러지듯 떨어지는 다섯 음으로 된 음악적 동기, 이른바 클라라 모티프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동기는 클라라의 다른 작품은 물론 슈만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클라라에게 결혼 선물로 바친 가곡 헌정, 비트몽,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의 세 악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에서 클라라 모티프가 숨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슈만 부부의 사랑의 암호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클라라 모티프, 브람스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만년의 브람스가 인터메초, 즉 간주곡이라는 제목을 붙인 피아노 소품들에서 작품 전체에 스며든 클라라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라에게 깊은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결국 독신으로 평생을 보낸 브람스. 그랬던 그는 어떤 심정으로 슈만 부부의 사랑의 모티프를 자신의 작품에 녹여냈을까요? 지금부터 리젤 뮬러의 시 낭만주의자들과 함께 이들의 마음의 깊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전기 작가들은 고민한다. 그들의 다정한 우정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그가 수호천사이자 사랑하는 벗인 그녀를 늘 생각한다고 쓸 때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를 궁금해한다. 사람들은 잊고 있다. 에로스가 19세기에는 얼마나 살며시 걸었는지를. 어떻게 조금 오래 붙잡은 손길, 눈 맞춤하는 눈길이 심장을 내려앉게 할 수 있었는지를. 나는 그의 인터메초를, 그 슬프고도 아낌없는 다정함을 들을 때마다 그들 두 사람이 늦게 핀 장미꽃과 어둑하게 쏟아지는 낙엽 사이로 정원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풍경이 그들 대신 말을 건네요. 엿들을 말이라곤 없는 모습을.

요하네스 브람스의 인터메초 A장조 작품 118A 피아니스트 스테판 코바치비치의 연주였습니다. 클라라와 브람스의 인연은 슈만이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에 시작되죠. 그의 집을 갓 스물이 된 새내기 작곡가 브람스가 찾아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젊은 손님의 재능을 알아본 로베르트 슈만이 브람스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음악을 이끌어갈 젊은 천재다 이렇게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때 고마움 때문이었을까. 슈만이 요양원에 들어가자 브람스는 클라라와 그녀의 자녀들 곁에 머물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이 시기에 브람스는 홀로 일곱 아이들의 생계와 육아를 감당했던 클라라의 강인함과 헌신을 늘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볼 수 있었죠. 이때 브람스가 클라라에게 느낀 감정, 그저 연모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클라라는 스승의 아내이자 존경하는 음악가, 또 감히 닿을 수 없는 꿈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리제 뮬러의 낭만주의자들의 시선을 바라보면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한다거나 미화하지 않고 그들의 사생활, 과 침묵을 지켜주는 그런 따스함이 전해집니다. 음악 시선이었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을 들으실 텐데요. 이어지는 KBS 음악실 콩스튜디오 보이는 라디오 준비 관계로 저희 가정음악 보이는 라디오는 10시 55분까지 제공합니다. 그래서 10시 55분에 음악이 끝나도 놀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브람스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 98, 4악장 알레그로 에네르지코의 파쇼나토,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브람스 교향곡 4번 4악장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엔지니어 이건우,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김서림, 이가현,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가을은 고독의 계절이고 남자의 계절이라던가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 목적지도 돌아올 날도 정하지 않은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흘러가고 싶은데, 그렇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다면 오늘은 음악으로나마 그 마음 달래보시면 어떨까요? 음악실 초대석, 사랑을 잃고 방황하는 한 남자의 여정을 담은 노래,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를 들고 찾아온 새 남자, 바리톤 김태한, 기타리스트 박지형, 김진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할게요.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생생하게 편안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음악회를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생방송 가운데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KBS 음악실 초대석 지금 시작할게요.

만나고 싶었던 화제의 음악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라이브 연주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음악실 초대석. 오늘은 2026 금호 아트홀 상주 음악가로 올해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있는 바리톤 김태한, 그리고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로 호흡을 맞출 두 명의 기타리스트 박지형, 김진규와 함께합니다. 네, 두 대의 기타와 바리톤의 조합으로 듣는 겨울 나그네는 어떤 느낌일지 많이 궁금합니다. 라이브 연주를 먼저 청해 듣고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 준비된 첫 곡은 슈베르트의 겨울 연가곡 겨울 나그네, 그 가운데 첫 번째 곡 밤인사,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박지형, 김진규의 기타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가운데 첫 번째 곡 밤인사 감상하셨습니다.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박지형, 김진규의 기타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민아님께서 사람의 음성과 기타 소리가 마치 남녀의 대화처럼 감미롭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2039번 쓰시는 분, 와 좋아하는 슈베르트입니다. 기대 기대. 귀 쫑긋합니다. 2738번 쓰시는 분께서는 저의 단짝인 남편과 오랜만에 함께 듣습니다. 역시 가을엔 남성 성악가의 소리가 최고네요. 그리고 기타의 감미로움 역시 하트 적어주셨습니다. 엄수정님께서 올해 금호와 돌 갈 때마다 공연 전 안내 방송으로 목소리 들어서 반가웠습니다. 김태한 바리토님, 오늘 피아노 반주가 아닌 클래식 기타 두 대로 듣는 겨울 나그네 기대합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음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는 소감들 놀라와 있네요. 정순아님 귀에 꿀을 바르는 것 같았다고 적어주셨습니다. 밤인사를 들었습니다. 지금 오전 시간인데 시간대도 바뀐 것 같고 무엇보다도 눈 내리는 겨울밤 연인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서늘한 기분 또한 느껴졌는데요. 노래 한 곡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은 마법 같은 세 분이 어떤 분들인지 짧지만 강력한 프로필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린 후에 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쿨 성악 부문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면서 음악계에 화려하게 존재감을 드러낸 바리톤 김태한. 서울대 음대와 독일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그는 2023년 베를린 슈타츠오퍼 오페라 스튜디오 멤버를 거쳐 2025년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극장에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판 투테를 통해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2026년 금호아트홀의 상주 음악가로 네 차례에 걸친 무대를 직접 기획하면서 깊이 있는 음악과 연주로 관객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타리스트로 최초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기타리스트 박지형은 2015년 피사 스테파노 국제콩쿨과 2019년 도쿄 국제기타콩쿨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다수의 콩쿨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세계 음악계에서 먼저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기타과에 한국인 최초로 입학한 후 샌프란시스코 음악원에서 수학했고 2022년 오마주 투 슈베르트를 발매한 것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부하고 섬세한 음색과 해석을 자랑하는 기타리스트 김진규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대구 기타 콩쿨과 해외 파견 콩쿨 등 국내 주요 콩쿨에 입상했습니다. 클래식 스타 프로젝트, 살롱 드 무지크 등 크고 작은 음악회에서 다채로운 연주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기타의 매력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0: 정말 재능, 실력, 거기에 열정까지 겸비한 세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인데요. 바리톤 김태한 씨, 그리고 기타리스트 박지형, 김진규 씨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한 분씩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1: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톤 김태한입니다. 이렇게 1월에 찾아뵙는데 다시 찾아뵙게 돼서 영광이고, 네, 감사합니다.
0: 너무나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박지형입니다.
0: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김진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이 겨울 나그네 가운데 밤인사는 진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멜로디이기도 하고 또 내용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한데요. 기타 두 대와 함께한 노래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로 들었던 그 청년의 걸음걸이가 더 확실히 기타로 들으니까 더 정말 힘이 없고 그래서 노래도 더 정말 슬픈 독백으로 다가와서 너무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 세 분께서 이렇게 특별한 모임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죠. 바로 내일 10월 15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 연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된 김태한 바리톤의 올해 마지막 시리즈이기도 한데요. 내일 공연에 대해서 좀 저희에게 소개를 네. 해주세요.
1: 내일 공연은 말씀해 주셨듯이 피아노로 많이 연주되는 슈베르트의 윈터라이즈의 겨울나그네라는 연가곡을 이제 기타 두 대와 함께 네. 연주하게 되었고요.
0: 네.
1: 그리고 특히나 기타 편곡을 여기 옆에 계신 박지영 기타리스트 분께서 직접 편곡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0: 우와.
1: 네. 그래서 약간 뭐랄까 피아노랑 할 때랑 기타 두 대랑 할 때랑 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0: 일장일단.
1: 네.
0: 뭔가요?
1: 아무래도 이제 피아노로 할 때는 피아노가 잔향이 있는 울림이 있는 악기다 보니까. 피아노가 줄 수 있는 또 웅장한 음장 효과가 있는데 그런 효과들이 기타 두 대에서는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더 섬세한 표현들에서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가수이기 이전에 시를 이제 청중들에게 음악을 통해 음악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해석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텍스트를 조금 더 집중해서 텍스트의 말맛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기타 두 대와 함께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아, 말맛을 표현하는 데는 피아노보다 기타가 효과적입니까?
1: 아무래도 좀 더 섬세한 표현들을 더 가능하게 하다 보니까
0: 네,
1: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직접 겨울나그네를 기타, 두 대의 기타 버전으로 다 편곡을 하셨다고요?
2: 네, 맞습니다.
0: 네, 그 작업은 어땠나요?
2: 일단 되게 힘들었고요.
0: 네. 당연히.
2: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이제 피아노를 기타 두 대로 옮기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연주하기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기타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도 이제 많았고
0: 예.
2: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나누시는 거였을까요?
2: 예. 일단 이제 같이 파트너가 이제 진규 씨가 있으니까 할 때 이제 원래는 이제 어려운 부분을 다 여기다 주고 싶었는데
0: 네.
2: 이제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농담이고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튜닝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0: 네.
2: 네,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좀 힘들게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0: 그렇군요. 곡의 분위기도 살려야 되고 배분의 네. 문제 또 튜닝의 문제라는 것도 네. 있군요. 김진규 씨는 이렇게 원래 이제 피아노와 이제 성악 곡인데 이걸 두 대의 기타로 하는 작업 가운데 어떤 기분을 느끼셨어요? 해보시니 어떠신가요?
3: 평소에 이제 피아노랑 성악하는 버전을 많이 들었었는데 확실히 아까 태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피아노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섬세한 표현이 되게 성악과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편곡을 지영 씨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어렵지 않게 어렵긴 하지만
0: 어렵지 않게? 네. 어렵지만 네.
3: 네.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네, 잘 연주하고 있습니다.
0: 저도 기타로 들으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0: 시작할 때 그래도 나그네가 뭔가 또각또각 굽소리가 들리면서 걸어오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타로 들으니까 막 밑창이 다 닳았고 정말 더 너무나 그 쓸쓸한 처연한 감정이 일단 반주로 먼저 깔리면서 김태한 씨의 음성이 기가 막히게 어우러져서 오늘 또 마침 날씨도 참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너무나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데 네. 이걸 예상하시고 상주 음악가로서의 마지막 순서를 겨울 나그네 선곡을 하셨던 걸까요?
1: 약간 쌀쌀해질 것을 예상은 했는데요. 사실 어제까지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더워가지고 내일 모레가
0: 더웠습니다.
1: 네. 내일 모레가 공연인데 살짝 쌀쌀하기를 바랐는데 네. 그게 날씨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오히려 일교차가 커지고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살짝은 하고
0: 네,
1: 있습니다.
0: 네. 정말 잘 어울립니다. 네. 날씨마저 덥네요. 평소에도 슈베르트 그리고 겨울 나그네를 좋아하셨나요?
1: 너무나 좋아했고 꼭 한번 무대에 올리고 싶었던 공연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주음악가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꼭 넣고 싶은 레퍼토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로 꼭 마무리를 하고 싶었고
0: 네.
1: 네, 특히 기타 듀오랑은 한국에서는 올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해외에서도 뭐 레코딩만 좀 존재하고 사실 실연으로 하는 것 자체가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황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기쁩니다.
0: 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에 찾아가시면 바리톤 김태한 씨와 함께하는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서의 그 네 번째 시간이죠. 페르소나 네 번째 시간 고독이라는 주제로 네. 겨울 나그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리스트 박지형, 김진규 씨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세 분께서는 원래 친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1: 아니요, 원래 없었는데요.
0: 아, 그래요?
1: 네.
0: 없었는데
1: 이 공연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요.
0: 네. 네네.
1: 제가 이제 막연하게 이제 기타 듀오랑 하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제 금호에서 너무 긍정적이게 받아주셔가지고 저는 뭐 아무런 친분이 없고 인맥도 없고 기타리스트가 두 명 이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올렸다면은 불가능했겠지만 금호 측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섭외해 주셔가지고
0: 네네. 아, 평소에 이 아이디어 자체는 갖고 계셨었군요.
1: 네, 사실 한계점이 많았습니다. 악보도 없고 연주자도
0: 그러네요.
1: 없고
0: 네. 네. 근데 아이디어만 갖고 계셨네. 네.
1: 아이디어.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되면 그냥 피아노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금호 측에서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0: 네,
1: 성사됐습니다.
0: 이런 멋진 무대가 성사될 네. 수 있었군요. 처음에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2: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이메일이 와 있어가지고 금호에서 오랜만에 이메일 만나서 봤더니 이제 이렇게 예, 섭외가 들어왔는데
0: 네.
2: 저도 이제 슈베르트를 이제 너무너무 좋아했던 작곡가여가지고
0: 네, 네.
2: 4년 전에 이제 슈베르트를 테마로 음반도 이제 낼
0: 그렇죠.
2: 정도로
0: 오마주 투 슈베르트
2: 네, 정말 이제 어릴 때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밤새 가면서 리트들을 들었었거든요. 슈베르트 리트들.
0: 그러셨군요.
2: 네. 근데 그 당시에 뭔가 기타리스트여서 좀 서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0: 네.
2: 저도 이제 이렇게 가곡을 하고 싶은데 피아니스트도
0: 네네.
2: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성악가는 더더욱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기회에 이렇게 그래서 편곡이 쉽진 않았지만
0: 예. 네,
2: 즐겁기도 했던 게
0: 네.
2: 되게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아, 평소에도 슈베르트 좋아하셨고 정말 이 작품을 늘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그런
2: 네,
0: 작품이었군요.
2: 그럼요, 네.
0: 다른 악기 연주자가 탐날 정도로
2: 네,
0: 부러울
2: 네.
0: 정도로 와 김진규 기타리스트도 슈베르트 좋아하십니까? 아니, 어떠신가요?
3: 네, 저도 평소에 많이 들었고요. 근데 지영 씨만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0: 그렇군요.
3: 아무튼 네,
0: 예.
3: 좋아합니다. 네.
0: 두 분은 또 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2: 네, 선후배 관계고
0: 예, 공연도 뭐 무대도 여러 차례 함께
2: 네,
0: 하셨던
2: 네,
0: 것
2: 그렇습니다.
0: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네. 이런 상황이 이게 잘 이어지면서 내일 귀한 네.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쯤에서 라이브 연주를 한 곡 더 청해 듣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이 겨울 나그네에는 여러 곡들이 있죠. 24곡이 있죠.
1: 네.
0: 그 가운데 오늘 5곡을 불러주시는데 제가 예상한 곡도 있었고 이 곡을 오늘 불러주시네 한 곡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곡들을 고르셨는지 그리고 이번에

0: 불러주실 두 곡은 어떤 음악인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이번에 불러드릴 두 곡은요, 파서플루트랑 6번, 7번 파서플루트랑 아우프딘플루스라는 곡인데요.
0: 네.
1: 파서플루트는 이제 직역을 하면 홍수 또는 범람으로 해석이 되지만 의역 시, 빌헬 밀러가 써놓은 시를 의역하면은 넘쳐 흐르는 눈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0: 아, 눈물.
1: 네, 눈물이 넘쳐 흘러서 그 흘러 넘친 눈물이 눈을 녹이고 그 눈이 시냇물을 타고 내가 사랑했던 연인에게 다시 닿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곡이고요.
0: 네.
1: 그리고 아우프딘플루스는 이제 강 위에 얼음을 보고 그 위에 이제 사랑과 추억을 다시 새기고 그 강이 위에 표면은 얼었지만 아래 물이 흐르는 것처럼
0: 네.
1: 나도 겉으로는 담담한 척 애써 억누르고 있지만 속은 아주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좀 약간 표현한 그런 곡입니다.
0: 둘 다 그러니까 물을 소재로
1: 네네, 맞습니다.
0: 네. 아, 젊은이의 나그네의 마음을 표현하고 네. 있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곡을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는 음악실 초대석이죠. 지금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 주세요. 눈으로 보시면서 슈베르트의 이 감성을 멋진 새 연주자들의 연주로 들으실 수 있으면 또 보실 수 있으면 더욱더 감흥이 클 것 같습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 가운데 여섯 번째 곡 홍수, 일곱 번째 곡 시냇가에서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박지형, 김진규의 기타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 가운데 여섯 번째 곡 홍수, 일곱 번째 곡 시냇가에서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박지형, 김진규의 두 대의 기타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463번 쓰시는 분께서 김태한님 팬입니다. 따뜻하고 기품 있는 바리톤의 음색이 멋집니다. 기타 반주가 슈베르트 가곡을 더 그윽하게 하네요. 최고예요. 김철우님도 이런 감성의 분위기 오랜만입니다. 하얀 겨울 눈 쌓인 오두막집에서 밤을 지새웠던 추억. 아, 그런 시절이 있으셨군요. 이재호님께서는 완전 짱이네요. 오늘 처음 왔는데 클래식이 너무 좋으네요. 자주 놀러오세요. 이용희님께서는 저 내일 음악회 갑니다.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한님 올해 상주 음악가로서의 연주회를 모두 직관했는데 내일이 마지막이라 아쉽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한 사연이네요. 9563번 쓰시는 분,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진 오늘이랑 너무나 잘 어울리는 선곡이고 목소리 톤도 정말 잘 어울리셔서 귀가 호강합니다. 3390번 쓰시는 분께서는 마티아스 괴른의 겨울나그네 직관했었는데 그것을 잊게 할 만큼 슈베르트스럽습니다. 그리고 기타까지도 쓸쓸한 이 분위기를 더욱 멋지게 만들어준다고 감사히 보라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네요. 또 쉼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돌 붙여도 울겠습니다 하시면서 KBS 음악실 사랑합니다 말씀해 주셨고, 제니 닉네임 쓰시는 분도 슈베르트의 외로움이 바로 와닿습니다. 그 외 많은 소감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내일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를 찾아주세요. 2026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바리톤 김태한 씨와 함께하는 독주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페르소나 그 네 번째 시간 고독이라는 주제로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전곡을 기타리스트 박지형, 김진규 씨와 함께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아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오늘 이럴진데 내일 음악회 가셔서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네. 정말 황홀해 하실까 싶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겨울 나그네잖아요. 네. 독일어로 하면은 윈터라이제라고 하는데 이 독일어 제목 자체를 그대로 옮기면 겨울 나그네는 아니라면서요?
1: 네, 겨울 나그네는 아니고 윈터라이제는, 라이제는 이제 독일어로 여정 여행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영어로도 사실 번역해 놓은 악보들을 보면은 Winter Journey라고 나오거든요. 여정으로 네. 사실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지만 한국에 그러네요. 들어올 때 이 쓸쓸한 느낌과 그런 것들을 약간 겨울 여정, 겨울 여행하면 뭔가 좀 발랄하고 그쵸. 생기 있는 느낌이 네.
0: 크리스마스
1: 네,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겨울 나그네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네. 나그네가 저는 더 멋지게 다가오는데 네. 김태현 씨도 그러신가요? 어떠세요?
1: 네, 한국어로 의역했을 때 겨울 나그네로 번역이 되는 거는 네,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 네, 여정이 의미하는 게 한국어에서는 약간 좀 뭔가 기대감
0: 그렇죠.
1: 있고 네. 네, 네. 뭔가 절망감과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밝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서
0: 네. 네.
1: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독일의 겨울은 어때요?
1: 독일의 겨울은 한국에 비해 좀 습한 편이고요. 눈비가 많이 오고
0: 네.
1: 네, 그리고 좀 훨씬 더 삭막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그래서 작품에 눈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1: 네네, 눈도 많이 등장하고.
0: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 제가 아까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나그네 하면은 이제 뭐 보리수라든지 뭐 네. 봄날의 꿈 뭐 그런 곡을 먼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선곡에서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1: 네.
0: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고 제가 괜히 좀 궁금했어요.
1: 사실은 내일이 연주기 때문에
0: 네.
1: 내일 연주를 보러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조금 애창곡과 유명곡은 약간 좀 배제를 했고요.
0: 아껴두셨군요.
1: 네, 그 와중에 이제 굉장히 애정하고 또 굉장히 좋은 곡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네. 좋은 곡들 위주로 선곡을 했고
0: 네.
1: 네, 그래서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네.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곡들로 준비했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호흡이 참 좋아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오랫동안 서로 슈베르트를 논하고 지냈던 세 분 같이 다가왔거든요. 네. 함께 작업하시니 어떠신가요?
1: 저희가 걱정했던 건 아무래도 피아니스트랑 작업을 하면 개인과 개인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맞추는 것도 조금 더 편하고 사실 그런 건 사실인데, 그리고 혼자 연주하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하고 그래서 약간 걱정을 사실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0: 리허설 첫 리허설 전에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기타리스트 분께서 가곡을 알고 계신 것처럼 네. 이제 기본적인 템포나 이런 것들도 네 기본적으로 다 알아서 해 오셨다고 해야 되나 네, 잘 맞춰주셔가지고 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1: 네. 잘 통하했네요. 그렇죠? 아, 금호에서 또 잘 맞춰요. 이렇게 짝짓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재영 기타리스트는 그렇게 좋아하셨던 겨울나그네를 마침내 기타로 이제 연주를 하시게 되었으니 노래하시게 되었으니 정말 즐거우신가요?
2: 아, 네, 그럼요. 더군다나 이렇게 그 저는 예전에 성악가랑 같이 연주를 해본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1: 아, 네.
2: 이제 진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제 처음 이제 리허설 하기 전에 진규 씨 했던 게 깜짝 놀랄 거라고. 정상급 성악가인데 이제 옆에서 부르는 거 보면 이제
1: 에이.
2: 깜짝 놀랄 거라고 막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1: 네.
2: 그래서 그 사실 오늘 이제 곡들도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했던 것도 연습하면서 이제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태한 씨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 좀 약간 실소가 나오는. 너무 좋은 소리가 나갔고
1: 아, 네. 너무 좋은 소리가 네. 나와서
2: 그래서 그런 걸 느꼈던 네. 곡들을 또 제가 또 리허설을 네. 해가지고요
1: 네. 네.
2: 더군다나 이렇게 이런 이제 뛰어난 라는 말도 모자랄 분이라 같이 연주를 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네.
1: 정말 최고의 칭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0: 거창이십니다.
1: 입꼬리가 올라가시던데 아, 너무 좋습니다. 김진규 기타리스트는 겨울나그네 이 여러 곡 중에서 가장 좀 마음에 와닿는 곡이 있으신가요?
3: 전 오늘 연주하는 곡은 아닌데 23번 곡 이제 환상의 태양이라고 하나요 제목이?
0: 네.
3: 네. 네. 저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연습 같이 할 때마다
1: 예.
3: 마음에서 울거든요.
1: 마음에서 네. 울게 된다.
3: 진짜 음악이 너무 좀 밝은 듯하면서 되게 안에 그 슬픈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1: 네. 네.
3: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 23번째 곡 환상의 태양 내일 방문하시는 분들은 더 귀 기울여서 네. 다 귀 기울여서 들으시겠지만 또 김진규 씨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더 놓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김태한 씨는 이제 어떠세요? 이걸 주로 피아노와 늘 연주하셨을 텐데 기타와 함께 이제 노래를 하시게 되었으니까 뭐 성량, 발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0: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적으로 조금 더 섬세한 부분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개조라고 하나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금 더
1: 네, 네, 그렇죠.
0: 좀 더
1: 네,
0: 넓게 변화를, 쓰려고 네. 네 넓게 쓰려고 좀 하는 것 같고 오히려 피아노랑 할 때보다 좀 더 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더 넓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1: 그래요.
0: 네 그래서 더 낭송적인 부분은 진짜 말하고 속삭이듯이 할 수 있고
1: 네. 네,
0: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저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속삭이면 여기서도 속삭여주시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시너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네요.
0: 네.
1: 갑자기 어제 저희가 요새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살롱드 오페라라는 시간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기타리스트 박종호 씨가 출연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역시 노래 반주는 기타죠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김태한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라는 네. 생각을 절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현 씨는 24곡 가운데 겨울나그네 전곡 가운데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0: 아 이거는 꼽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1: 그럼 맨 처음에 들었던 곡은 몇 번째 곡이었는지 혹시?
0: 맨 처음에 들었던 곡은 프룰링스트럼 그 봄 꿈인
1: 네,
0: 것
1: 네.
0: 같은데요.
1: 11번째 곡.
0: 네 11번째 곡인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애정이 가는 곡들은 사실 후반에 있는 곡들이 많고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니벤손넨 환상의 태양이나
1: 네.
0: 오늘 부르게 될 여인숙
1: 네.
0: 그것도 워낙에 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1: 네. 후반부 곡들을 좋아하시는군요. 전반과 후반의 내용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죠?
0: 전반과 후반이 전반 시작은 아까 밤 인사로 시작했지만 그게 겨울나그네는 다른 연가곡과 다르게 이별 후에 시작하거든요. 내용이 이별 중간에 이별이 이어지는 게
1: 그렇죠,
0: 아니고
1: 그렇죠.
0: 이별 이미, 이후에 그렇죠. 시작하기 때문에
1: 예.
0: 점점 이제 이 감정이 좀 더 심화되면서 후반부에는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환상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1: 네.
0: 그게 이제 리벤손렌과 이제 피어트하우스 대표적으로 두 곡을 꼽을 수 있는데요.
1: 네.
0: 그 두 곡이 가장 음악적으로 가장 아름다운데 그 안에 의미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심오하고 감정선도 굉장히 깊고 그렇기 때문에
1: 네.
0: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곡이라 생각하는데 좋은 곡 중 하나라고 꼽을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듣는 우리는 너무 좋은데 정말 표현하시려면은 네.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지영 씨는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2: 아 정말 어려운
1: 이런 질문이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2: 너무 사실 이제 저도 태아 씨랑 마찬가지로 처음 들은 곡이 그 프리링스처럼 그거였거든요. 봄꿈이었는데
1: 네. 너무 예쁘죠.
2: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분석 수업이 있었어요. 악곡 네, 분석인데 네, 네. 그게 이제 첫 수업 시간에 그 곡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아침에 이제 몽롱한 상태였는데
1: 네.
2: 나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분석 수업이다 보니까 그 가사 내용이랑 이제 음악적인 내용이랑 어떻게 결부가 돼 있고 이런 점들을 하는 게 너무 너무 재밌고 또 너무
1: 네,
2: 좋더라고요.
1: 네, 네 그 아침 수업에 나른함이 네. 사라졌던 네, 그런 추억을 갖고
2: 눈이
1: 계시군요.
2: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네. 지금도 여전히.
2: 그럼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연주를 하니까 그 안에서 확실히 이제 듣는 거랑 실제로 소리를 내서 그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는 거랑 많이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세 분 모두 이 곡과 큰 사랑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노래를 부르면 참 아까 어느 분께서 아 없던 우수도 생기겠다라고 소감을 적어주셨는데 실제로 연주하시면 진짜 많은 감성 또 감상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세 분 좀 가을을 타시나요? 어떠세요?
0: 가을 저는 글쎄요 저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가을 탈 겨를이 없으신 건가요 지금?
0: 가을이 바빠가지고 가을에.
1: 바빠서 네. 공연이 많죠. 네. 맞습니다. 김진규 씨는 어떠세요?
3: 저도 딱히 가을을 타진 않는데 여름 끝나고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고 하면서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밖에 나가서 산책도 많이 하고.
1: 네, 네, 네. 그렇죠. 걷기 좋은 계절이죠. 일단 세 분 중 두 분은 가을은 안 타시는 것 같고 박재영 씨는 어떠십니까?
2: 저는 옛날에 좀 가을 되면 뭔가 되게 센치해지고 그랬었는데.
1: 아, 그렇죠. 네. 보통 그런데. 요새는.
2: 요새는 딱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딱히 남자의 계절은 아닌 것으로 오늘 세 분을 통해 제가 받아들인 것은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 무대를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의 끝 라이브 곡들일 텐데 음악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세요. 16번째 곡 그리고 21번째 곡입니다.
0: 16번째 곡 Let's Take Hoffnung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곡인데요. 여기서 이 곡에서 이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겨울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이제 내 삶도 끝난다라는 그런 희망을 이제 그런 낙엽을 보면서 나그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 장면인데
1: 네.
0: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실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이 겨울 너그네 안에서도 굉장히 제일 현대적이고 좀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그래서 그
1: 네.
0: 뭐랄까 희망이 꺼지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설명만 네. 들어도 벌써 마음이 절절해집니다.
0: 네, 그리고 마지막 비에스하우스는 여인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희망을 다 잃고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죽음으로 다가가면서 이제 묘지에 도착하는데. 묘지에서 네, 그 묘지를 보며 여인숙이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여인숙에 도착했는데 방이 없어서 날 못 재워준다 그러네. 그럼 나는 가야겠지 하면서 계속 갈 길을 떠나는 이 내용입니다.
1: 정말 낭만적인 그 시대의 그 시사조도 생각이 나고 아이고 지금 어서 라이브 현장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쓸쓸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고독이 가득한 작품입니다. 바람에 아슬아슬 날리는 마지막 한입의 잎새를 보며 신라 같은 희망을 품어보는 나그네, 그렇지만 묘지에 가서 이곳이 나의 여인숙인가 라고 탄식하는 그 나그네의 노래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KBS 콩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하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훨씬 더 풍성한 시간 되지 않을까 추천드리고요.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 가운데 16번째 곡 마지막 희망, 21번째 곡 여관 청해 듣겠습니다.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박지형 김진규의 기타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가운데 16번째 곡, 마지막 희망, 21번째 곡, 여관,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박지형, 김진규의 기타 연주로 라이브로 보내드렸습니다. 1403번 쓰시는 분, 앙상한 가지만 남은 황량한 들판에 혼자 남은 듯한 외로움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이 시간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아주 많이 고맙습니다. 큰 감동 받으셨네요. 6011번 쓰시는 분, 창가에서 뜨개질하며 들으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 80인데도 정말 감미로운 음색과 기타 연주가 새롭네요. 좋은 음악 고맙습니다. 백기숙님께서는 겨울 나그네 듣고 많이 울었던 50년 전 생각이 나서 코끝이 찡하고 추억에 잠겼습니다. 서울에서 시골로 처음 내려갔을 때 밤마다 LP판 들고 많이 울었었습니다. 24곡 중 안 슬픈 곡이 그 당시 저한테는 없었을 정도였다고 그러셨군요. 다시금 그 시절 떠올리셨겠습니다. 황금 깃털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시골 카페 창가로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행복합니다. 적어주셨어요. 또 김윤정님께서는 오늘 출연진들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런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또 겨울 그리고 고독과 낭만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공연을 앞두고 계시죠. 내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로 연세 찾아가시면 세 분의 겨울나그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의 일정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1: 저는 올해는 이제 금호아트로 상주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이제 바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서 네, 극장 일정들을 수행하고 이제 내년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서 올해는 마지막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내일 정말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박지영 씨는 어떠세요?
2: 아, 네, 저는 이제 내일 공연을 마치고 10월 말에 이제 제 새 음반이 나옵니다.
0: 오, 네. 축하합니다.
2: 네. 그리고 11월 말에 이제 발매 독주회를 하는데 네. 마찬가지로 금호아트홀에서 연세에서 예. 또 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걸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0: 네. 어떤 음반인가요?
2: 제 그 유학 시절에 그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올해로 돌아가신 지 10주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근데 작곡도 원래 이제 연주도 너무 잘하시지만 작곡가이기도 하셔가지고 아, 네. 그 선생님의 작품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하는 그런
0: 네. 스승님의 네. 곡들이군요. 너무나 기대됩니다. 김진규 씨는 어떠세요?
3: 저는 지금 예정돼 있는 연주는 없고 제가 하고 싶었던 곡들 연습하면서 네, 지낼 예정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이 금방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한 씨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2026년 금호아트홀 상주 음악가로서 올 한 해 참 바쁘셨고 내일이 그 마지막 네. 공연 날이기 때문에 너무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1: 어떻게 이렇게 1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금호아트홀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덕분에 제가 직접 기획도 해보고 여러 시도들도 하면서 좋은 추억들도 많이 쌓았고 또 그 공연들 덕분에 이제 한국에 계속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네. 계속 체류하면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네, 이게 빈터라이즈의 내용 자체는 죽음을 의미하면서 죽음을 암시하면서 끝이 나지만 이 곡 저는 이제 제가 설정해놨던 페르소나의 뭐 페르소나 관계 사랑 그리고 고독 이 모든 걸 큰 주제로 봤을 때 이제 독일 낭만주의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Sehnsucht 그리움 또는 그리움으로 이제 해석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 그게 사실은

0: 그리움보다 좀 더 심화적인 좀 뭐랄까요 갈망을 좀 의미하는데요.
1: 네.
0: 그래서 그 이 진소호트의 다른 표현들이 아닌가. 이 갈망 이 진소호트가 그리움을 만들고 고독을 만들고 또 그게 그렇죠.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사랑을 예. 피우고
1: 네.
0: 또 그 관계가 끝이 나면 또 다시 그리움 고독으로 돌아가는
1: 네.
0: 네, 그런 사이클을 생각했기 때문에
1: 네.
0: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의 인생에 대입해서 새로운 또 발판이 돼서 더,
1: 네.
0: 더 훌륭한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마토레
1: 네.
0: 네, 내일 공연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아, 그렇습니다. 또 최초의 성악가 상주 음악가이셨잖아요.
0: 네.
1: 아, 너무나 멋집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응원하고 또 만 감동을 연주를 통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바리톤 김태한, 기타리스트 박지형, 김진규 세 분과 함께한 뜻깊고 참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정주은, 엔지니어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시간이 금세 흘러가 버렸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고 내일 11시에 변함없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우리는 한여름, 한겨울이라는 말은 즐겨 쓰지만 한가을, 한봄이라는 말은 자주 쓰지 않습니다. 한가을과 한봄도 표준국어 대사전에 분명 등재돼 있는 단어인데도 말이죠. 우리가 한여름, 한겨울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 건 그 시기가 견디기 어려운 계절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등산할 때처럼 꼭대기가 되는 지점을 정해놓고 추위 혹은 더위가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가 혹은 이제 내리막으로 접어들었는가 헤아리면서 버텨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한가을, 한봄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는 건 그 계절이 좋은 날들로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햇볕을 쬐며 걷기 좋은 1년에 몇 안 되는 귀한 날들이죠. 이 가을에도 꼭대기가 있다면 우린 그 지점을 넘어선 걸까요? 지금은 한가을입니다. 하루라도 더 지속됐으면 하는 아름다운 날들의 한가운데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김수경 씨 나운영곡의 아 가을인가, 수원시립 합창단의 노래로 생생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한가을, 한봄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왜 이 단어들을 자주 쓰지 않는 걸까 좀 궁금하기도 하죠. 좋은 계절이라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계속 안 쓰면 그 사이에 없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서 오늘 살짝 여는 말에 불러내 봤습니다. 영준님, 항상 좋은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보이는 라디오 이제 나오고 있죠? 네, 유튜브로 생생 클래식 또는 KBS 클래식 FM 검색하시면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앞 시간에 음악실도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져서 나와서 아마 앞부분이 조금 늦게 화면이 열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상민님께서 청해 주신 곡입니다. 박춘석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카르멘 피아치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홍난파의 사랑까지 들으셨습니다. 스티븐 이솔리스의 첼로, 토마스 아덴스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박춘석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노 토마스 미프나의 첼로, 카르멘 피아지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정말 한가을 가장 아름다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4209번 쓰시는 분. 햇살이 좋은 오늘 언제 또 올지 모르는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면서 산책하면서 듣고 있어요. 4119번 쓰시는 분. 은경님. 와, 3일 연속 보이는 라디오인가요? 보이는 라디오가 안 보여서 유튜브로 들어왔습니다 하셨어요. 아, 콩창 보라가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유튜브로 보라는 되고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콩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9559번 쓰시는 분, 조금은 느리게 너그럽게 온화하게 음악이 주는 휴식으로 힐링되는 시간들입니다 하셨고, 스토넬님은 오늘은 양파를 날개짓하면서 달려가고 싶은 날씨. 아, 그리고 1960번 쓰시는 분도 성진님께서는 지현씨 오늘 카키색 점퍼를 입고 와서 여군 같다, 늠름하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생생클래식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라는 아마 오늘까지가 아닐까 싶고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더 자주 찾아뵐게요. 들으시다가 오늘도 생생한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날이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즉석 신청곡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무료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생생클래식 인스타그램도 이용해 주시고요.

는 계속되니까 귀 쫑긋해서 들어주세요. 이번에 페르디난드 리스의 피아노 협주곡 C단조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고요. 크리스토퍼 힌터우버의 피아노 우베 그로트가 지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페르디난 트리스의 피아노 협주곡 C단조 작품 115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힌터후버의 피아노, 우베 그로트가 지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수현님이 이제 콩으로 보라 가능하네요 하셨고 조이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긴 밤새 폭우가 퍼붓더니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쨍 하고 내리쬐고 있습니다 하셨고 아상예정님은 이렇게 연속으로 볼 수 있었는데 왜 그간 안 보여준 걸까요? 하셨는데 저희가 앞에 음악실이 있어서 아마 앞부분에 항상 이런 좀 기술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뵙겠습니다. 민규님은 나이 50 넘어서 피아노 배우고 있는데요.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미뉴엣이라는 곡을 배우고 있고요. 하셨고 3695번 쓰시는 분 생글 들으면서 호숫가 벤치에서 가을을 즐기러 나갑니다. 차 안에서 호젓이 듣는 감성은 여행길 같네요. 김밥 한 줄 들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주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혈압을 안정시킬 클래식 음악입니다. 혈압이 절로 안정되는 곡. 그렇지만 뭐 여러분이 고혈압을 걱정하시는지 혹시 저혈압을 걱정하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찌 되었든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곡들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곡에 이 제목을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까미우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당나귀, 거북이, 코끼리, 캥거루, 수족관 드릴게요. 앙상블 디토의 연주입니다.

생상시의 동물의 살구제 가운데 당나귀, 거북이, 코끼리, 캥거루, 수족관 이었습니다. 앙상블 디토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 청계천 따라 걸으면서 함께하고 계신 7912번 쓰시는 분 흐르는 맑은 물과 반짝거리는 윤슬 점심시간에 산책 중인 사람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이 햇살에 반짝이는 그 물결 찰랑이는 물결과 이 수족관이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재경님, 제 현자, 햇살 현자 맞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한솔님께서 지연씨 1주년이 다 돼가네요 하셨는데 귀엽게 주시다니요. 다음 주면 1주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봉길님, 제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많아서 항상 행복합니다. 클래식 자주 듣는 애청자예요 하셨는데 아, 진짜 복이 많으십니다. 호주에서도 듣고 계세요. 엉클곤님, 시드니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름으로 달려가는 중인데요. 비가 자주 옵니다. 늘 일하면서 듣는 생생클래식에 안부 전한다고 바쁘시겠지만 종종 이렇게 전해주시고 은경님은 벌써 30년 전에 제 첫 내돈내산 카세트 테이프가 이 동물의 사육제 였습니다. 중학교 음악 시간 감상곡이라서 열심히 사서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조금씩 클래식에

0: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자주 찾아오는 청취율 조사 기간. 뜬금없이 불쑥 찾아오는 생생한 퀴즈. 오늘은 음악 퀴즈입니다. 하늘은 높고 사람도 살찌는 천고 인비의 계절 10월. 10월은 주제페 베르디, 까미우 생생스, 프란치 리스트, 조르주 비제 등 걸출한 작곡가들이 태어난 달입니다. 이들 중 까미우 생생스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다음 중 생생스가 작곡한 동물의 사육지에 등장하지 않는 동물은? 1번 당나귀, 2번 거북이, 3번 코끼리, 4번 캥거루, 5번 북항이. 다시 한번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당나귀, 2번 거북이, 5번 3번이군요. 코끼리, 4번 캥거루, 5번 북항이. 지금까지 DJ계의 마름, 퀴즈 낭독계의 비르투오조, 당신의 밤과 음악 협디였습니다. 안녕.
1: 오늘도 찾아온 생생한 퀴즈, 정말 매력적인 이상엽 아나운서가 문제를 내줬습니다. 보기 3번은 코끼리입니다. 북항이 아니고요. 5번이 북항입니다. 협디가 의도했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음악이 나가는 동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 9310번,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려면 전화번호를 알아야 해서 문자로만 신청 받겠습니다. 다섯 분 추첨해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이 퀴즈 푸시는 동안 음악을 듣겠습니다. 이 곡은 아기상어와 도입부 선율이 좀 비슷해서 또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곡 한 10여 분, 11분 정도 되거든요. 이 곡 나가는 동안 천천히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드보르자기 교향곡 9번 2단조,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 푸어코입니다. 이스트반 케르테츠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95번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푸오코였습니다. 이스트반 카르타츠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도입부가 조스를 연상시키는 그 곡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은 생상수가 작곡한 동물의 사육지에 등장하지 않는 동물 바로 5번 북항이 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당첨자 발표할게요. 4951번 쓰시는 분, 가족들과 지금 북항이를 보러 가는 중인데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4456번 쓰시는 분, 안 그래도 북항이 덕분에 주변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가게도 손님이 많이 몰리고요 하셨는데, 요즘 소상공인들 힘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이런 호재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합니다. 1104번 쓰시는 분, 5번 북항이. 역시 클래식 FM은 퀴즈마저도 진중하고 진지하군요. 커피가 아닌 커피 머신이라도 주실 기세. 하지만 저는 커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커피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90번 쓰시는 분은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듣고 계신가 봐요. 70대 시니어입니다. 생클 퀴즈 듣다가 혼자 웃었습니다. 오늘 첫 웃음이었어요. 북항이 하셨는데요. 커피 한 잔 받으시면 두 번째 웃음 웃으시는 거죠. 5323번 쓰시는 분, KBS 클래식 FM이 시계인 청취자입니다. 지금은 출근 준비 시간인데요. 협디의 퀴즈 소리에 웃다가 입술 그리기 실패했습니다. 다시 준비합니다. 정오 12시 그리고 밤 10시 애정하는 시간입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장수하길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난 뒤에 선곡표에 명단 게시해 놓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이런 깜짝 이벤트 이어질 테니까 생생클래식 잊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요셉 란너의 도른바흐 렌틀러, 돈바흐 렌틀러 카마라타 베르네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 란너의 도른바허 렌틀러였습니다. 빈숲 인근의 또 마을인 도른바흐의 이름을 딴 렌틀러였고요. 카메라타 베른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헤임님께서 보라 오랜만에 보는데 공명이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하셨고요. 5257번 쓰시는 분, 내일부터 해외 출장이라서 당분간 생클 못 들을 것 같아서 미리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코너 클래식 더블샷 시간 많이 흥미롭습니다 하셨는데요. 출장 가셔도 혹시 시간 나실 때 함께 해주시고 신청곡도 잘 받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음반 선물은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입니다. 영국의 대표 클래식 레이블인 하이페리온이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전속 계약을 맺고 처음 만든 이 앨범, 바흐의 평균율 전권 녹음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는 음반입니다. 손민수는 바흐의 음악은 우리에게 속도를 내주고 더 세심하게 듣고 더 깊은 무언가와 다시 연결되도록 이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더 깊은 바흐의 음악 세계로 이끌어줄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전곡이 담긴 손민수의 음반을 총 5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영화 특별 상영 초대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CGV에서 오는 17일에 단독 개봉하는 공연 실황 영화 Going On 프로젝트 라벨 앤 쇼스타코비치 인 시네마입니다. 작년 7월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있었던 Going On 프로젝트의 공연 실황을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하고 또 3차원 서라운드 사운드 기술로 녹음해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소녀름과 스베틀린 루세브, 조성현, 함경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100명의 연주자가 지휘자 없이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 라벨의 볼레로를 연주하는 장면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10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20분 표입니다. CGV 여의도 1관에서 상영되는 영화 관람권이고요. 고잉온 프로젝트 연주자들의 무대 인사가 있는 날입니다. 영화 관람권 총 5분께 2매씩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음반 선물 또는 영화 관람권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선물 신청방에 글머리에 음반 또는 영화라고 적어서 신청글을 남겨주세요. 영화 관람권 당첨자는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개별 연락드리고요. 음반 선물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손민수의 신보 가운데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전주곡과 후가 1번 C장조 듣겠습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전주곡과 후가 1번 시장조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드리는 음반 선물 손민수의 신보에서 전해드렸고요. 선물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연 본문에 꼭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주시고요. 음반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와 함께 음반을 받을 주소 꼭 사연에 본문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98번 쓰시는 분, 조금은 느리게, 너그럽게, 온화하게, 마음을 치유하는 생클병원, 기대.

0: 햇빛을 넘어가는 선곡이 발목을 붙들고요. 누군가에게는 의사소통의 길목이고 또 국회에 닫혔던 말문과 글문을 열리게 하는 따뜻한 방송입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아유 과분한 칭찬 감사드리고 식곤증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은 기운이 좀 없으신가요? 그러면 모두 모두 볼륨을 높여서 생생클래식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1시 4분입니다.
1: 산뜻한 클래식 탱탱 클래식 매일 날 12시 탱탱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2: 아하 이거구나.

점심 먹고 쏟아지는 졸음을 멀리 멀리 쫓아드리는 코너 클래식 더블샷. 오늘 들어본 두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일트로바트레 가운데 대장간의 합창이었고요. 7565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죠. 암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 리카르도 무티가 주미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축배의 노래 4209번 쓰시는 분의 추천곡이었고요. 테너 파를로 베르곤지,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의 노래, 존 프리차드가 지휘하는 피렌체 5월 음악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더블샷은 여러분의 추천곡으로 꽉 채워서 보내드릴 수 있어서 아주 뿌듯하고요. 축배의 노래는 4209번 쓰시는 분이 커피라도 마시자 마시자 외치시면서 청해 주셨습니다. 점심 먹고 찌뿌드한 몸을 떨치고 활기차게 오후를 시작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알프레도가 노래 부르잖아요. 리비아모 리비아모 하면서 축배를 들고 마시자 마시자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커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가자 내리쳐라 망치질하라 라는 가사의 대장간의 합창을 방금 들으셨는데요.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 대표적인 또 노동요잖아요. 집시들의 외침 또 망치 소리와 함께 기운이 좀 절로 나는 그런 곡인데 7565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까지 꽉 채워서 전해드렸습니다. 클래식 더블샷 문자로 여러분의 추천곡,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이 곡만 들으면 잠이 번쩍 깨더라 하는 좋은 곡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커피 상품권 드립니다. 오늘 채택되신 4209번, 7565번 쓰시는 분께도 커피 선물 드릴게요. 아, 듣고 계셨군요. 생크리 개편되고 유머와 위트가 넘칩니다. 더블샷 신청곡. 감사도 감사요 하셨고 오늘 로고에 대해서도 윗니 하나씩 빠진 아이들의 목소리 같습니다. 기준님 그리고 진인 예리하신데요. 그리고 수라님께서 전에 하던 아이들이 자라서 녹음한 거죠. 이제는 좀 차분함이 느껴집니다 하셨고 광랑님도 그새 많이 컸네요. 목소리만 들어도 하셨어요. 5144번 쓰시는 분, 태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매일 생생클래식 듣고 있습니다. 클래식 들으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뱃속의 아기와 함께 좋은 음악을 듣고 있다는 생각에 저까지 행복해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생생클래식 음악과 또 아기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태교에도 좋을 만한 혈압을 안정시킬 클래식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1시 13분입니다.

거듭는 오늘의 클래식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지난 주말 주간 생클 코너에서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클래식 음악이 고혈압을 일시적으로나마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해본 오늘의 주제인데요. 혈압 안정용 클래식. 이번 주에 유독 일이 좀 버겁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연휴 후폭풍으로 쌓인 일들을 처리하느라 나도 모르게 혈압이 올랐다면, 또 생각지 못한 사건들 때문에 뒷목을 잡은 적이 있으시다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곡들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저혈압인데 기운이 항상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의 혈압과 심박수를 끌어올려줄 힘찬 곡도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310번, 우물정 9310과 모바일콩, 패시콩으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신청곡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생클이 준비한 추천곡부터 듣겠습니다. 혈압 안정용 클래식. 저희 제작진은 좀 혈압을 일단은 조금 내렸다가 다시 슬슬 올리는 이런 곡의 흐름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혈압을 좀 안정시킬 아르보 페르트의 슈피겔 임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 먼저 듣겠습니다. 다비드 게링가스의 첼로, 타티아나 샤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민재님이 생크레소 일렉 베이스 소리를 듣다니요 하셨는데요. 혈압을 내리기만 할 순 없죠. 살짝 올리는 의미에서 데이브 그로스틴의 보사 바로크를 이어서 들었습니다. 소에토 현악 사중주요단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아르보 페르트의 슈피겔 임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이었습니다. 다비드 게링가스의 첼로 타티아나 샤츠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현주님께서 한강 작가 생각하면서 이 곡 좋아합니다 하셨고 혜정님도 저 이 곡 좋아해요. 마음에 안정을 주는 곡이에요. 인춘님도 숙경님도 유진님도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하셨는데요. 존슨앤존슨님은 이 곡만 들으면 깊고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살짝 슬프기도 한데 저만 그런 걸까요? 하셨는데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제 소설을 집필할 때 들었던 추천곡으로 알려져 있죠.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들으면 참 좋은 곡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독일의 왜 한 병원에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이 음악을 들려줬더니 실제로 통증이 좀 경감되었다라는 일화도 덧붙여서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혈압을 내리기만 할 소냐. 그래서 살짝 올리는 것까지 전해드렸는데 상민님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클래식은 생클에게 하셨는데 저희가 면허는 없지만 음악 처방은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0440번 쓰시는 분, 건강검진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혈압 얘기해서 안정시키기에 좋은 곡 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에릭 사티의 짐노패드 1번, 제니님도 사티의 곡 청해 주셨는데요. 파스칼 로즈의 피아노 연주로 먼저 듣고요. 그리고 9027번 쓰시는 분, 오늘 주제를 듣자마자 떠오르는 곡들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차분해지고 마음에 평화를 주는 곡이에요. 셨는데 드뷔시의 달빛,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사티의 짐노패드 1번, 파스칼 로제 피아노 연주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드뷔시의 달빛,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 곱디 고운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세트 느낌의 두 곡이라고 영일님도 두 곡을 같이 들으니까 마치 한 곡처럼 들리네요 하셨는데 닮은 구석이 있었죠. 조성진 씨가 그 BTS의 그 B씨인가요? 누군가를 이제 피아노를 가르쳐 주면서 했던 말을 찍은 이제 영상이 있었는데 이미 음악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아노의 건반, 그러니까 건반에 손을 올리기 전부터 이미 음악은 시작됐다라는 느낌으로 하라라는 팁을 알려주는데 아, 진짜 그렇구나. 음악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아, 데뷔시의 달빛 들어봤습니다. 9958번 쓰시는 분, 복잡한 서울 도심 생활을 정리하고 부천의 아주 조용한 괴안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한참 짐 정리하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요. 공기도 좋아서 전원 생활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하셨고, 5230번 쓰시는 분은 15개월 된 아기랑 음악회 갔다가 집에 가고 있습니다. 로비 콘서트라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는데 이리저리 아기 쫓아다니라 끝나기도 전에 정신없이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 이 가을 햇살 아래서 유모차에 잠든 아기와 듣는 이 시간이 진짜 음악회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모처럼 큰맘 먹고 다녀오셨을 텐데 아직 어려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자면 또 이렇게 천사 같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혈압 안정용 클래식 추천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60번 쓰시는 분, 전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요. 볼컴의 우아한 유령을 들으면 춤이 절로 나와서 기분 전환 됩니다 하셨어요. 제니 스파노게의 바이올린과 자클린 허베인의 피아노 연주로 먼저 듣고요. 5577번 쓰시는 분, 저는 혈압을 내릴 때는 바흐의 파사칼리아, 그리고 혈압을 올릴 때는 헨델의 파사칼리아를 듣습니다 하셔서 헨델의 파사칼리아 들을까요?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린 하렐의 첼로 연주입니다.

한달의 파사갈리아,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과 린 하레레 첼로 연주, 1379번 쓰시는 분도 마침 신청하려고 하셨다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우아한 유령이었고요. 제니 스파노게의 바이올린과 자클린 허베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난권님 결혼 25주년 축하드리고 아내 지연 씨에게 앞으로 25년도 행복하자 사랑해 라는 메시지 남겨주셨네요. 오늘 끝곡 두 곡이 되겠는데요. 6121번 쓰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돌림모음곡 가운데 자장가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요. 진희님이 청해 주신 혈압 올리기에 좋을 것 같다는 르로이 앤더슨의 테이프 라이터, 레너드 슬라트킨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6 함모클라비어 전악장을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오보 협주곡 보트켄 번호 165 알렉세이 우트켄의 오보 에르미타주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현주명 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레오 슈아나첵의 현악 사중주 1번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부제가 붙어있죠. 이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에 감동을 받은 톨스토이가 소설을 쓰게 되고 그걸 읽은 야나첵이 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작품에 이런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드뷔시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레오 슈아나 책의 현악 사중주 1번 크로이처 소나타 드뷔시 사중주단의 연주 오늘 명연주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바흐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죠.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작품입니다. 매번 들려드릴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전형,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오보와 현과 바소 콘티누어를 위한 협주곡 이플레창쇼 보트캠 번호 165, 알렉세이 우트킨의 오보, 그가 이끄는 에르미타주 체인보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오보와 현과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이플렛장조 보트겐 번호 165 알렉세이 우트킨의 오보 그가 이끄는 에르미타주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로버트 스턴의 아브라함을 추모하며 하워드 헨슨이 지휘하는 이스트만 로체스터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로버트 수탄의 아브라함을 추모하며 하워드 헨슨이 주의하는 이스트만 로체스터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피아노 곡 전해드리는데요. 루드비 파운 베토벤의 함머클라비오 소나타 29번이죠. 작품 번호 106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이 스케치에 의하면 이 곡을 작곡하기 시작한 건 1817년 11월입니다. 이듬해 초에는 2악장까지 완성이 되고요. 4월에 루돌프 대공을 위해서 악보를 정서합니다. 나중에 두 악장은 그해 여름 메들링에서 지내는 동안 거의 완성됐고 1819년 3월에는 작곡과 정서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 베토벤은 1818년 여름 런던의 피아노 제조업자 브로드우드로부터 훌륭한 피아노를 선물을 받죠. 당시에 영국제 피아노는 성능면에서 다른 피아노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피아노를 선물받은 베토벤은 이를 계기로 피아노 음악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이 피아노를 받은 것은 실제로 1악장, 2악장을 작곡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체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브로드우드 피아노를 제외하고도 다른 피아노들도 성능이 급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래서 함머클라비오라는 부제를 붙인 것이 아닌가 추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나타는 외면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피아노 음악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거대한 음악이죠. 표현은 피아노라는 악기의 한계를 거의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려운 연주 기술은 물론이고 그 심오한 내용, 연주자조차도 포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열정 소나타 이후 피아노 소나타에서는 비교적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던 베토벤이 갑자기 이런 거인과 같은 작품을 만든 건 단순히 브로드우드 피아노의 자극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침체기처럼 보였던 이 곡이 나오기 전에 몇 년 동안에도 베토벤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음 시기에 거대한 활동력이 은밀하게 숨어 있었다는 점, 이 점을 떠올려야 될 겁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함머클라비오 소나타입니다. 연주는 에밀 길레스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가장 함머클라비오 다운 연주죠. 루드빅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6 함머클라비오 전악장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수많은 연주 가운데서도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연주고요. 이 길렐스는 실황으로도 이 곡 연주를 남기고 있죠. 실황이 더 뛰어난데 역시 그 소음 때문에 그렇게 집중을 할 수는 없어서 스튜디오 레코딩 준비했습니다. 이 길렐스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 녹음에 도전을 했지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전곡을 레코딩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함머클라비어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6 함머클라비어 전악장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고전음악 전곡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낮 방송이 본방송,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또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곡표라는 아침 7시에 열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은 장 시벨리우스의 타피올라 작품 번호 112 준비했습니다. 헬베르트 폰 카라인이 주연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커의 1976년 레코딩입니다.

요즘 폰카라의 과거 EMI 음반들이 워너 레이블을 달고 SACD로 집중적으로 재발매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해드린 오늘 트랙이었는데요. 시벨리우스와 운명적인 만남을 그대로 음반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장 시벨리우스의 타피올라 작품 번호 112,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코의 1976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오늘 명연주명곡만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서로 가까이 있는 두 나무가 자라면서 맞닿은 부분이 하나로 이어지는 현상, 이렇게 부릅니다. 열리. 뿌리가 이어지면 열리근, 줄기가 이어지면 열리목, 가지가 이어지면 열리지라고 하죠. 햇볕과 물, 양분을 두고 경쟁하던 나무들이 오랜 세월

서로 맞다자라면서 한 몸이 되고 이어진 부분을 통해 물과 양분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같은 걸 두고 경쟁하던 사이가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사이가 되는 것. 서로 밀어내는 대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 연리에게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런데요, 한 몸처럼 이어진다고 해서 모두 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흰 꽃을 피우던 가지에는 여전히 흰 꽃이 피고 붉은 꽃을 피우던 가지엔 여전히 붉은 꽃이 피어나죠. 하나가 됐다고 해서 꼭 같아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연리에게서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 아닐까요? 서로의 다름을 지우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연리에게서 읽어봅니다.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이었어요. 리케르트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집인데요. 미네 슈필, 작품 번호 101. 중세 독일의 사랑 노래의 형식을 모티브 삼아서 남녀간의 사랑과 감정을 풀어낸 이 가곡집입니다. 8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세 번째 노래 감상하셨습니다. Ich bin dein Baum, o Gärtner. 나는 당신의 나무입니다. 오 정원사요. 정원사와 나무의 관계, 그러니까 정원사는 나무를 정성스레 보살펴주고 나무는 무르익은 열매로 감사함을 보답하잖아요. 여기에 빗대서 변치 않은 사랑과 헌신, 신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알토와 베이스 이중창인데요. 메조소프라노 안케 폰등, 베이스 바리톤 콘라트 야르넛, 카밀리오 라디케의 피아노 연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음악을 듣는 일도 참 이 열리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함께 나누지만 모두 같은 걸 느끼는 건 아니죠. 음악을 자양분 삼아 서로 다른 꽃을 피워내는 것. 하지만 서로의 다름을 지우지 않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 노날에 잘 오셨습니다. 이번엔 18세기 고전주의 시대 독일 작곡가입니다. 크리스토퍼 빌리발트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게파로 센자 에우리디체 들어보시죠. 첫 곡이 그 변치 않은 사랑과 헌신, 신뢰를 노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유, 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주인공이죠. 오르페오. 에우리디체 없이 어이하리. 그녀를 잃고 부르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노래. 테너 롤란드 비아존, 크리스티나 플루아르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나비 부인 초초상의 아리아였습니다. Un bel di vedremo 어느 갠 날. 남편 핀커튼 장교가 미국으로 떠난 지 벌써 3년. 외국인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하녀 스즈키의 말에 그의 귀환을 굳게 믿으면서 재회의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키르테카나와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리옹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글루기 오페라였죠.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에우리디체 없이 어이하리. 테너 롤란도 비아손이 불렀고요. 크리스티나 플루아르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뮤지컬 넘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 작곡가 앤드르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여주인공 이 프리마돈나 크리스틴의 넘버입니다. Think of me. 아내였던 사라 브라인만을 위해 만든 곡으로도 알려져 있죠. 소프라노 임선혜의 음성, 문재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뮤지컬 넘버 두 곡 이어서 만나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미국 작곡가 미츠리의 Man of La Mancha 중에서 Impossible Dream, 돈키호테의 넘버였습니다. 이게 내가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내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굳은 의지를 노래한 곡이었어요.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뮤지컬 넘버는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크리스틴이 부르는 Think of Me 였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가 불렀고요. 문재원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 노래의 날개 위에 프로그램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1991년 11월 4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4시 30분까지 30분 방송으로 처음엔 출발을 했습니다. 오는 11월 4일이면 그러니까 35살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노래의 날개 위에 35주년을 축하하는 특집을 마련합니다. 당신의 노래, 우리의 35년. 11월 4일 노날 35주년 기념방송을 꽉 채워줄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꼭 필요한데요. 35주년을 맞은 노래의 날개 위에서 딱 한 곡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노래를 신청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노래의 날개 위에와 어떻게 처음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노래와 또 노날과의 인연,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조금 짧은 사연은 콩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1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사연은 이 노래의 날개 위에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란에 35주년 특집 사연이라고 글머리 쓰시고 사연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몇 분 추첨해서 11월 4일 방송 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릴게요.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죠.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원래는 바이올린 연주곡이잖아요. 여기에 독일어 가사를 붙였습니다. 사랑의 슬픔 뒤에는 사랑의 기쁨이 찾아오는 법이지. Die Liebe kommt, die Liebe geht. 사랑은 오고 사랑은 가네. 독일의 남성 보컬 앙상블 베를린 코미디언 하모니스츠가 불렀습니다. 이번엔 프란츠 슈바르트의 가곡 들어보시죠. Auf dem Wasser zu singen, 도이치 번호 774, 물 위에서 노래함입니다. 테너 줄리앙 브레가르디앵, 자비에 디아즈 라토레의 기타, 필립 비엘로의 바리톤 연주입니다.

19세기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펠릭스 맨델스존의 아벤틀리드 저녁의 노래였어요. 하이네시 곡을 붙였는데요. 잠자리에 누워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면서 하루 종일 마음속에 품고 다닌다는 애틋한 이중창 곡이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마릴린 혼,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의 하모니였고요. 마르틴 카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물 위에서 노래함 도이치번호 774 테너 줄리앙 브레가르디앵이 불렀고요. 자비에 디아즈 라토레의 기타, 필립 피에릴로의 바리톤 연주였습니다. 19세기 오페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가면 무도회 중에서 사페르 보레스테 알고 싶으시겠지요. 이 리카르도 총독의 시종 오스카르의 아리아입니다. 실제 있었던 스웨덴 국왕 암살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이 가면 무도회에서 리카르도 총독을 암살하려는 그 레나토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총독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배틀,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두 편의 19세기 오페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프랑스 오페라 조르주 비제의 작품이었죠. 진주 조개잡이 중에서 어퐁디 땅불생, 신성한 사원 앞에서, 나디르와 주르가의 일명 우정의 노래였습니다. 뉴질랜드의 남성 트리오 솔레미오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오페라는 주세페 베르디의 가면 무도회 중에서 시종 오스카르가 부르는 알고 싶으시겠지요 였습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이 불렀고요.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독일 시인 에두아르트 메리케. 그는 1824년 사랑하는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아직 10대였던 동생의 죽음이었죠.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1837년 그는 세상을 떠난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한 편의 시를 남깁니다. 에올스의 하프에 붙여.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걸까요? 메리케는 그 그리움을 조금 특별한 악기에 담았습니다. 에올스의 하프 또는 에올리언 하프라고 부르는 악기인데요. 사람이 손으로 현을 뜯지 않아도 바람이 현을 스치면 소리가 나는, 말하자면 바람의 하프죠. 메리케는 그 하프의 말을 건네며 시를 시작합니다. 미 오래된 테라스에 담쟁이 덩굴 벽에 기대어 선 너, 바람에서 태어난 뮤즈의 신비로운 현악기여, 시작해다오, 다시 시작해다오, 너의 선율 어린 탄식을. 너희 바람은 저 멀리서 불어오는구나. 아,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소년의 새풀 돋는 무덤 언덕에서. 오는 길에 봄꽃들을 스치고 꽃향기를 흠뻑 머금은 너희는 얼마나 달콤하게, 얼마나 달콤하게 이 마음을 조이는가.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의 슬픔에 이끌려 이리와 하프의 현 사이로 속삭이는구나. 내 그리움에 이끌려 점점 커졌다가 다시 잦아들며 사라지는구나. 그러나 문득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자 하프의 아름다운 외침이 내 영혼의 갑작스러운 떨림에 화답하며 나를 달콤한 놀라움에 잠기게 하고, 여기 활짝 핀 장미는 흔들려 꽃잎을 모두 내 발 앞에 흩뿌리는구나. 같은 시라도 사연을 알고 읽느냐에 따라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달라지곤 하죠. 메리케가 세상을 떠난 동생을 그리워하며 쓴 시라는 걸 알고 나니까 바람에 울리는 하프의 소리도 조금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가을에 읽는다는 것도 그래요.

시 속엔 봄꽃이 피어나지만 시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장면은 바람에 흔들려 꽃잎을 모두 떨어뜨립니다. 어쩐지 가을의 풍경과도 닮아 있죠. 시인의 사연을 알고 읽을 때와 모르고 읽을 때, 또 어느 계절에 읽느냐에 따라서 한 편의 시가 전해주는 느낌 또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메르케의 이 시에는 브람스와 후고 볼프를 비롯해 여러 작곡가가 곡을 붙였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브람스의 음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에올스의 하프에 붙여 안 아인의 에올 사르페입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빈 집이 되기 위하여 집을 떠난다. 집을 떠나야 내가 빈 집이 되므로. 강가에서는 물고기가 강물을 떠난다. 물속에 살면서도 목이 말라 뭍으로 떠난다. 정호승 시인의 집을 떠나며 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집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빈집이 되는 거라고 하네요. 익숙한 곳을 떠나는 일은 결국 나를 비우는 일이란 뜻일까요? 우리가 집을 떠나서 찾고자 하는 건 알고 보면 가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파랑새 이야기처럼요. 물고기도 물속에서 목마름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그런 목마름으로 집을 비우고 나를 비우고 떠나는 일은 무의미한 일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떠났다가 돌아온 자리는 그 전국

장소와는 다른 장소가 돼 있지 않을까요? 이정면 작곡 돌아온 갑순이 오늘 첫 곡입니다. 실내악단 닮은 사람들의 연주입니다.

이정면 작곡 돌아온 갑순이, 실내악단 닮은 사람들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정호승 시인의 집을 떠나며 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가을에 읽으면 마음에 더 와닿는 시인 것 같은데요. 빈 집이 되기 위하여 집을 떠난다. 이 구절을 자꾸만 되새기게 되네요. 지금은 스스로 잠시 빈 집이 돼보고 싶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FM 풍류마을 오혜영 작곡 텅 빈 이어드리죠. 오혜영의 25연 가요금 연주입니다.

김만석 작곡 꿈속에서 오경자의 검은 고와 박경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앞서 보내드린 곡은 오혜영 작곡 텅 빈 오혜영의 25연 가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천년의 향기 이어드리죠.

오늘날 선비라는 자들의 습성을 말하자면 벼슬과 녹봉 받는 일만 도모하며 이해득실만 요모조모 따집니다. 서로 아부하며 원만하게 처신하는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 가운데 바른 말을 하고 절개를 지키는 신하를 볼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송강 정철이 쓴 것입니다. 과거 시험에서 답안지로 제출한 글 한 부분인데요. 이때 나온 문제는 선비 기풍을 바로잡는 법을 논하라는 것이었죠. 그가 과거 시험에 급제한 건 명종 때였습니다. 사실 송강 정철과 명종은 어린 시절 친구였다고 하네요. 송강의 집안이 왕실 인척이었기 때문에 그도 궁궐에 자주 드나들었고 명종이 대군이었던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을사사화 때 송강의 아버지는 유배를 갔고 그는 아버지의 유배지를 따라다니며 자랐습니다. 훗날 송강이 과거에 급제하자 명종이 기뻐하며 술과 음식을 내리려고 했지만 송강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은 신하의 길을 걷게 됐으니 사사로운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 그가 선비들의 기풍이 흐트러진 것을 비판하면서 내놓은 대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정치의 도는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학문을 강론해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강직하고 분명하며 정직한 사람을 등용해 보좌를 하게 하며 순우하고 염치 있는 사람을 표창해 풍속을 장려하십시오. 그러면 지조와 절개 있고 의기 넘치는 선비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였던 왕에게 송강은 이렇게 직언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왕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은 장차 사사로움에 얽매이지 않는 강직한 신하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비들이 벼슬길에 처음 나설 때는 이런 마음, 이런 뜻을 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뜻이 처음과 같지 않게 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이고 진 저 늙으니 짐풀어 나를 줘.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운데 짐조차 지실까. 오늘 천년의 향기 정철의 시 김기수 작곡 고가신조 이고 진 저 늙으니 들으셨습니다. 김영근과 예찬건의 노래였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김영재 작곡 논트렁길 함께 하시죠. 김진과 김나영의 해금, 최영진의 저음 해금, 김영재 장구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김영재 작곡 논두렁길 듣고 왔습니다. 김진과 김나영의 해금, 최영진의 저음 해금, 김영재 장구장단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박범은 작곡 국악관현악 염원 함께하겠습니다.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박범은 작곡, 국악환현악 염원 함께 하셨네요.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관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0년 전 겨울, 아쉬탄가 요가를 배우기 위해 스승이 있는 인도 남부 마이소르 지방으로 향했다. 스승은 내가 수련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다. 두 달간 스승이 나에게 한 말이라고는 계속해 keep going 뿐이었다. 나는 그가 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묵묵히 실천하고 보여주는 사람. 그와 같은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좋아한다 말하기엔 조금 숨이 차지만 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소설가 김혜나의 글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스승을 찾아 인도까지 간 글쓴이는 그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받게 될지 잔뜩 기대했지만 스승은 그저 지켜보고 이렇게만 말했다고 하네요. Keep going! 그저 계속하라는 것이었죠. 글쓴이는 거기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소설가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도 그런 것이 아닐까.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가르치러 들지 않고 그저 문학과 함께 이어져온 자신의 삶을 소설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꾸준히 계속하라는 것이야말로 스승의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때 열정적으로 무엇을 시작했다가 오래 이어가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은 너무나 흔합니다. 한동안 무엇인가에 빠져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지만 조용히

조용히 묵묵히 그것을 평생 이어가는 사람은 귀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가 인도까지 가서 배운 건 그저 조용히 삶으로 보여주는 것의 가치,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 나아가는 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원일 바구제 작곡 바람꽃 편곡 나침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네요. 한국 음악 앙상블 바람꽃의 연주였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요 이야기 풍요 오늘을 거닐다 끝으로 나눠봤습니다. 하루 중에도 또 한 주 내에도 급격히 바뀌는 날씨 건강과 주변 사람들의 안부를 함께 살펴야 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죠. 맑고 높은 하늘에 차가운 아침 공기, 저녁 공기가 피부에 닿는 그런 계절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는 옷깃을 여미는 일보다 또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일이 먼저인 것 같죠? 마음 쓸 일 많은 날들 탈 없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잘 다녀와. 잘 챙겨 먹어. 조심해서 다녀. 저녁에 뭐 해줄까? 천천히 빨리 와. 우리의 하루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다정한 마음과 안부로 채워져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루를 사는 힘의 원천이라는 걸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거창하고 복잡한 일들 사이에서 부대끼다 저녁을 맞이하면 한참 잊고 있던 옛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곁에 늘 있던 소박한 마음이 불현듯 더 소중해지지요. 말을 처음 배우는 아기들이 세상 모든 것에 안녕하고 인사하듯 집으로 가는 길에 마주치는 익숙한 것들을 향해 너희들도 오늘 하루 애썼다고 인사하고 싶어집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도 무사히 무난하게 보낸 날들에 건배하고 싶어지는 저녁이 찾아오고 있지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 이었습니다. 이 곡 오늘은 루이스 반 딕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네덜란드의 재즈 피아노 트리오죠. 이어드린 곡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 살리다무 작품 번호 12였는데요. 오늘 지안 왕의 첼로, 유란술 쉐르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0440번 쓰시는 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너희도 애썼다는 말.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한 우리 마중 1학년, 범진, 하림, 재웅, 예은 모두 모두 애썼다 전하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OES357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세요. 우울한 하루였어요. 새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힐링 프로. 네, 음악이 세상의 모든 음악에 음악들이 많은 또 위로가 되어드렸으면 좋겠네요. 0110번 쓰시는 분, 퇴근 시간 엄청 막혀서 남편과 나눈 이야기를 새음 첫 멘트로 들으니 신기해요. 오늘 뭐 먹을까? 곱창 어때? 차 막히네. 천천히 와. 네, 우리 이야기를 다 아는 새음과 함께 퇴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0110번 쓰시는 분도 문자 고맙습니다. 퇴근길 네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청취율 조사 참여 인증 이벤트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02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걸려온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듣는다고 답변해 주신 분께서는 걸려온 전화번호가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구운 과자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문자는 화면을 캡처해서 꼭 문자로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외에도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엘보스코, 마드리드의 산 로렌소 왕립수도원학교 어린이 합창단과 또 성인 가수와 연기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엘보스코의 니르바나 전해드리죠. 파일벨의 캐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막스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을 사막장을 편곡해서 연주했죠. 바네사 메이의 전자 바이올린 연주였는데요. I'm a dune for lack of journey였습니다. A little Scottish fantasy라는 부제가 붙어있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니르바나라는 곡, 파일벨의 캐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 스페인의 프로젝트 그룹 엘보스코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7027번 쓰시는 분, 스팸 등록이 되어 있길래 안 받으려다 받았더니 청취율 조사라고 해서 참여했어요. 드디어 네, 참여해 주셨군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가족에게 감사의 선물, 구운 과자 세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문자가 청취율 조사 그 인증 이벤트 첫 문자, 저희가 받은 첫 문자였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분들이 얼마나 받으실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9112번 쓰시는 분은 오늘 저희 결혼기념일이에요. 중이에게 사랑하고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3079번 쓰시는 분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데 오늘따라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이 듣고 싶네요. 어느새 60이라는 숫자를 바라보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하시면서 청하셨고, 네, 신청곡 들으시면서 네, 얼른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4586번 쓰시는 분도 지난 주말에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건 음악이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을의 속삭임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물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리처드 클레이더만, 프랑스를 대표하는 팝 피아니스트죠. 그의 연주 가운데 가을의, 우리에게는 가을의 속삭임이라고 소개가 됐지만 원제는 아꼬마무. 아, 이게 번역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우리로 치면 왜 전화 통화할 때 그 서로 상대방에게 말하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사랑하면 사랑의 사,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가 사랑이니까 아 꼬마무, 그러니까 아무르의 아, 아무르의 에이라는 의미입니다.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 카루소였죠.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인 루치오 달라가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곡. 전설적인 테너 엔리코 카루소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나폴리가 보이는 소렌토의 한 그 유명한 호텔에 머물렀었죠. 그 호텔, 그 방에 루치오 달라가 머물면서 카루소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죠. 이 곡을 아주 소박하게 기타 반주에 노래를 했죠. 이탈리아 태생의 영국 재즈 기타리스트인 안토니오 포르치오네, 그리고 이탈리아 태생의 독일에서 또 성장한 가수이자 배우인 사비나 슈바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피아노 연주 가을의 속삭임이었고요. 1422번 쓰시는 분, 와, 저희 아빠가 좋아하시는 곡이네요. 어릴 때 흘려듣던 곡인데 새음 덕분에 반갑고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나는 퇴근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 시절 들었던 곡도 다 다시 들으면 또 생각이 나죠. 네, 아빠가 좋아하셨던 곡이라고 하셨네요. 1422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을 음악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꼭 들어야 하는 가을 음악이 있다면 저희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310 문자로 오늘의 가을 음악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곡된 분들께도 구운 과자 세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한 곡씩만 선정해서 들려드릴 예정이었는데요. 좋은 음악을 참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1부에 두 분의 가을 음악을 준비했어요. 먼저 3183번 쓰시는 분, 20몇 년 전 어느 가을날 와인바에서 처음 듣고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있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처음 접해본 쿠바 음악에 매료돼서 그때부터 쭉 듣고 있죠. 가을이면 그 와인바에서 바라보던 낙엽 떨어지는 창밖 풍경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시면서 이 자신만의 가을 사연이 담긴 가을 음악을 보내주셨네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찬찬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찬찬, 오늘의 가을음악 첫 번째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을음악은 사실 우리 클래식 FM에서는 가을이면 정말 뭐 당연하게 신청 들어오는 음악인데요.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에는 이분이 처음 신청해 주셨어요. 9713번 쓰시는 분, 가을음악, 비발디의 사계 가을하고 아주 간단하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사연이 없어도 가을음악으로 인정되면 들려드리고 또 선물도 드립니다.

감상하시죠.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가을 리용번호 293 중에서 오늘 3악장 알레그로 라카치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시기스발트 쿠이켄이 이끄는 라프티트 방드의 연주입니다.

1999년 봄에 한국 영화의 위상을 바꿀 한 작품이 극장가에 걸렸습니다. 한석규, 김윤진 주연의 영화 쉬리는 그동안의 한국 영화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갈채를 받았지요. 그 영화의 마지막, 연인의 비극적인 마지막을 지켜보는 수족관 풍경에 흐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캐롤 키드가 부르는 When I Dream이었죠. 너무나 조용하고 다정한 노래여서 이 그 연인들의 비극을 오히려 더 깊이 새기게 하던 선율이었습니다. When I Dream은 캐롤 키드가 처음 부른 곡은 아닙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샌디 메이슨이 작사 작곡하고 크리스탈 게일이 1975년에 부른 노래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리듬감이 실린 컨트리송이었죠. 그 후 나나 무스쿨이나 줄리 앤드류스 같은 인기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노래를 세계인이 사랑하는 연가로 바꾸어 넣은 인물은 바로 스코틀랜드의 가수 캐롤 키드였습니다. 캐롤 키드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지역의 재즈클럽에서 노래하던 가수였는데 두 번째 솔로 앨범 All My Tomorrows를 준비하면서 When I Dream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선율보다 먼저 노랫말에 담긴 고독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하죠. 나무보다 더 높은 저택을 지을 수도 있어요. 부탁하지 않아도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파리로 날아갈 수도 있지요. 나는 가수가 될 수도 있고 광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꿈을 꿀 때는 오직 당신 꿈을 꿉니다. 어쩌면 언젠가 당신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겠지요. 캐롤 키드는 이 서정적이고 고독한 가사에 맞는 노래로 만들려면 원곡의 리듬감과 컨트리 스타일의 기타를 미련 없이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데 결과적으로 그건 좋은 선택이었죠. 그녀는 나일론 줄을 얹은 클래식 기타 한 대와 자신의 목소리만을 남겨두었고 노래의 속도도 한참 늦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컨트리송이었던 When I Dream은 서정적인 연가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타악기를 걷어내고 그 여백을 숨소리와 공기의 떨림으로 메운 섬세한 레코딩. 이렇게 여백이 많은 음악은 레코딩 기술이 발달해야 하는데 이 캐롤 키드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죠. 그녀 목소리의 섬세한 결,

온전히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악기가 사라진 자리에 생겨난 고요와 여백 속에서 비로소 이 곡의 가사가 품은 진정한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있었죠. 원곡을 썼던 샌디 메이슨도 훗날 캐롤 키드의 버전을 듣고 내가 만든 곡이지만 이 노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극적인 경지를 보여줬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강렬한 악기들을 덜어내어 마련한 여백. 캐롤 키드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여백이 마음에 들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캐롤 키드가 부른 When I Dream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의 하모니카 연주자죠. 시그문드 그로벤의 연주입니다. 노르웨이 방송 교향악단의 방송 관현악단의 연주가 함께하는 곡인데요. 제목이 아다지에토 포 하모니카 앤 스트링스, 하모니카와 현을 위한 아다지에토입니다. 조지 마틴, 비틀스의 매니저이자 프로듀서인 조지 마틴이 작곡한 곡입니다.

하모니카와 현을 위한 아다지에토였습니다. 조지 마틴이 작곡한 곡이었고요. 노르웨이의 하모니카 연주자인 시그문트 그로벤의 연주, 그리고 노르웨이 방송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책 선물입니다. 못해도 되고 실수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어느 평범한 주부의 에세이입니다.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라는 책인데요. 쪼들리는 살림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새 40대의 경력 단절 여성이 된 한 주부가 탱고를 배우면서 시작한 삶의 변화를 기록한 에세이집입니다. 좋아하는 일에 진심을 다해 빠져드는 작가의 모습에서 묘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사진작가 위성환의 아름다운 탱고 사진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승은의 에세이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를 청취자 10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시면 당첨자 10분을 다음 주 월요일 생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10월 14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분입니다.

이 곡은 갤비스턴님께서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대학원 수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정하신 곡, 쿠바의 싱어송라이터 실비오 로드리게스가 노래한 우니코르니오, 유니콘이었습니다. 김남권 씨, 오늘 결혼 25주년입니다. 꽃다발과 함께 제 아내 이지연에게 25년간 저와 가족의 중심이 되어준 데 대해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은혼이네요. 그쵸? 25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0438번 쓰시는 분, 제 아들 유준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지 한 달 되는 날입니다. 아가 수유하고 트림시키면서 사연 보냅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하루하루지만 아기가 배냇짓하며 웃는 모습, 잘 먹고 잘 자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 한 달 기념으로 이렇게 사연 보내요. 유준이 아빠, 유준이,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행복하자,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얼마나 예쁠까요? 네. 제 조카의 아들도 이름이 유준인데, 네. 좀 친근하게, 많이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0438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560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셨네요. 몇 년 전 새음에서 들었는데 제목도 노래 부른 사람 이름도 모르겠어요. 멜로디만 머리에서 맴맴.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연인을 그리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아시면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런 내용의 곡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 바르꾸 네그로, 포르투갈의 파두, 대표적인 파두 곡이죠. 검은 도배가 생각이 나고, 또 메카노의 곡 나투랄레사 무에르타, 정물화라는 곡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 두 곡 중에 한 곡 아닐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바르꾸 네그로가 맞는 것 같긴 하지만요. 아말리아 호드리게시, 포르투갈 파두의 여왕이 노래하는 검은 도배,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애끓는 마음을 노래한 곡이죠. 좀 역설적으로 장조의 멜로디로 힘차게 부르지만 그 안에 정말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페인의 혼성사 민족으로 메카노의 나투랄레사 무에르타, 정물화, 뭐 어느 바닷가에 나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죠.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남자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바위가 되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립니다.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의 이야기가 담긴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스페인의 혼성 3인조 그룹 메카노의 Naturaleza Muerta, 정물화라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포르투갈 파두의 여왕 아말리아 호드리게시가 노래한 마르코 네그로 검은 돛배였습니다. 이번 주 구운 과자 세트 쿠폰을 드리는 두 가지 이벤트를 시작한 거 알고 계시죠? 가을이면 생각나는 내 인생의 가을 음악을 샵9310으로 보내주세요. 원래는 매일 한 분만 선정하려고 했는데 지나치게 아까운 좋은 음악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루에 여러분의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선물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02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걸려온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아서 설문에 응해주신 분께도 선물 드리니까요. 샵9310 문자로 통화 내역 화면을 캡처해서 인증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세 번째 가을 음악 전해드리죠. 5066번 쓰시는 분인데요. 가을의 음악은 류이치 사카모토의 탱고입니다. 스페인어 버전을 제일 좋아해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처럼 살짝 날카로워진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음악이기도 하죠.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 탱고, 스페인어로 노래하죠. 콜롬비아계 미국 가수인 소라야의 목소리가 함께합니다.

In Praise of Dreams라는 곡이었습니다. 얀 가바렉이 작곡했고요. 그의 테너 색소폰, 킴 카시카시안의 비올라, 마누 카체의 드럼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전에는 리치 사카모토의 곡 탱고, 땅고를 소라야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가을 음악 네 번째 곡입니다. 7317번 쓰시는 분께서 가을 음악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간단하게 보내주셨어요. 김민기, 고은시 김민기 곡의 가을 편지를 세르게이 카지울린이 지휘하는 러시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김민기 작곡의 가을 편지, 러시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가을 음악을 다섯 곡을 전해드리는데요. 네 번째 곡이었습니다. 8899번 쓰시는 분, 서울에서 오전 강의를 하고 논산

산을 거쳐 청주로 돌아갑니다. 가을의 속삭임을 들으니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셨네요. 네, 뭐 출근도 퇴근도 쉽지 않은 먼 길을 다니고 계시네요. 부디 네, 그래도 음악이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네, 오늘 가을 음악의 다섯 번째 곡은 8233번 쓰시는 분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스테판 하우스르가 연주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 우연히 라디오에서 듣게 된 뒤로 너무 좋아서 서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배우고 있어요. 저도 이 곡을 가을처럼 깊이 있고 아름답게 연주할 날이 오겠죠. 라고 하셨네. 오래 됐어요. 그쵸? 연주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첼로까지 배우게 만든 그 음악.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을 첼로와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스테판 하우세르의 첼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사전을 자주 찾아봅니다. 물론 인터넷 검색으로도 금방 찾아볼 수 있지만 가끔은 종이 사전의 느낌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죠. 얇은 종이를 스르륵 넘기다 멈춰선 곳에서 내가 찾던 단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사전을 사랑한 예술가들이 많았습니다. 사전을 단지 단어의 정교한 해부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유쾌하고 창의적인 도구로 사용했던 예술가들이 있었죠. 미국의 작가 에드거 앨런 포는 치밀한 계산과 논리로 시를 썼다고 밝혔는데 가끔 시가 잘 써지지 않을 땐 사전을 펼쳐놓고 무작위로 고른 우연한 단어 세 개를 조합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활동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도 사전을 사용한 퍼포먼스를 자주 펼쳤습니다. 사전을 무작위로 펼쳐 손가락으로 짚은 서너 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예상치 못한 시를 쓰거나 미술작품의 제목을 지었죠. 에드거 앨런 포가 혼자서 고독하게 수행하던 방식을 초현실주의자들은 화려한 퍼포먼스처럼 축제처럼 즐겼단 셈입니다. 칠레 작가 파블로 네루다는 사전에 바치는 송가라는 시를 쓰기도 했죠. 그는 사전을 울창한 숲이라고 했고 그 오랜 숲에서 떨어진 단어 한 조각을 간절히 원한다고 시 속에 써놓았습니다. 롤리타로 문학계에 충격을 던진 러시아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러시아 혁명 여파로 급히 망명길에 오를 때 거의 유일하게 챙긴 책이 러시아어 대사전이었다고 하죠. 망명지였던 베를린과 파리에서도 또 미국 생활에서도 그는 항상 이 사전을 곁에 두고 읽었고 문학적 자양분으로 삼았습니다. 요즘엔 종이 사전을 펼칠 일이 거의 없죠. 효용 가치를 잃은 사물은 대부분 사라지지만 어떤 사물은 오히려 색다른 용도를 얻거나 독특한 아름다움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예전엔 유학생들이 한없이 외로운 어느 저녁을 견디기 위해 시를 끝없이 타이핑하거나 사전을 넘기며 보냈다고 하더군요. 몇 개의 한정된 단어들과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대신하는 시대. 가끔은 초현실주의자들이 컷업이라고 불렀다는 그 우연한 단어 놀이처럼 서로 연관이 없는 서너 개의 단어들을 이어보는 것도 좋겠죠. 사전을 펼쳐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는 얼마나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 고독을 다루는 단어들은 얼마나 깊고 깊은지를 경험하는 날도 한 번쯤 가져봐야겠습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많은 예술가들이 사랑한 사전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마리아의 일말에 마리아와 바다라는 곡이었어요. 다니엘레 디 보나벤투라의 반도네온, 지오반니 체카렐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조르지 무스타키의 샹송 마솔리튜드, 나의 고독을 조르지 무스타키가 핑크 마티니의 보컬 차이나 포브스와 함께 노래합니다.

조지 무스타키와 차이나 포브스가 함께 노래한 나의 고독 마솔리튜드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도미니크 밀러의 기타 연주 라보카, 입, 입구, 출구라는 의미죠. 이 곡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죠.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목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7일 독일의 드레스덴 젠퍼 오퍼에서 열린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시오반 스테이기 노래하는 지는 숙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의한 퍼즐과 게임, 엘림찬이 지휘하는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의 지난 7월 7일 공연은 홍콩 출신의 지휘자 엘림찬이 이끌어갑니다. 엘림찬은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 차기 음악감독으로 지명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죠. 이번 드레스덴 공연에서는 듀카와 진은숙 그리고 프로코피에프의 곡을 선보입니다. 먼저 첫 곡으로 연주된 폴 듀카의 마법사의 제자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이 듀카의 마법사의 제자는 그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마법사의 제자가 스승이 없는 틈을 타서 사고를 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재미난 관현악곡인데요. 그 줄거리를 보면 마법사의 제자는 스승이 없는 사이에 빗자루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주문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그치게 하는 주문을 알지 못해서 큰 홍수가 나고 말죠. 이에 당황한 제자는 빗자루를 두 동강 내버리지만 홍수는 두 배로 더 커집니다. 얼마 후 스승이 돌아와서 홍수를 멈추게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상상하시면서 음악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폴 듀카의 마법사의 제자를 엘림찬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폴 디카의 교향적 스케르초 마법사의 제자를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엘림 찬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7월 7일 드레스덴 젠퍼 오퍼에서 열린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음악회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다음 곡은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진은숙의 곡입니다. 진은숙의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소편성 앙상블과 소프라노를 위해서 편곡한 퍼즐과 게임이라는 작품이 연주되는데요. 이 곡은 뷰르츠부르크 모차르트 페스티벌의 의뢰로 편곡된 새로운 버전입니다. 본래 진은숙의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지난 2007년에 뮌헨에서 초연된 작품이죠. 오늘 들으실 곡은 소프라노와 소편성 앙상블을 위한 곡으로 모두 10곡의 짧은 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앨리스 아크로스틱이라는 곡으로 시작해서 내가 정원에 가지 못한다면 이라는 노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기분이 들고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음악으로 표현되죠. 그리고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라는 곡에 이어서 쥐의 이야기와 꼬리 The Tale of Mouse 라는 곡이 연주되는데 이 곡은 원작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말장난을 살린 제목입니다. 쥐의 이야기에서 이제 이야기도 영어로 테일이고요. 꼬리 역시 테일이죠.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원작의 말장난을 아주 잘 살려낸 곡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곡에 이어서 잘 자렴 나의 못생긴 아가야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아리아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소년에 대해 대강 말해보세요 라는 노래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드레스덴 공연에서는 호주 출신의 소프라노 시오반 스테익이 독창을 맡았는데요. 시오반 스테익은 서정적이면서도 섬세한 음색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성악가입니다. 지난 2013년 살츠부르크 페스티벌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 그리고 독일 베를린 도이체 오퍼의 영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경력을 시작했고 그동안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베를린 필하모닉,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함부르크 국립 오페라 등의 세계 주요 극장과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했습니다. 자, 그럼 진은숙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의한 퍼즐과 게임 들으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시오반 스테이크의 독창, 엘림 찬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연주입니다.

들으신 곡은 진은숙의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의한 퍼즐과 게임이었습니다. 독창에는 소프라노 시오반 스택 그리고 엘림찬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7월 7일 독일의 드레스덴 젠퍼 오퍼에서 열린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지휘는 요즘 주목받고 있는 지휘자 엘림찬이 맡았는데요. 엘림찬은 2014년 도나텔라 플릭 지휘 콩쿠르에서 여성 최초 우승자였습니다. 그리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를 거쳐서 앤트워프 심포니 수석 지휘자를 역임한 후에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의 차기 음악감독으로 지명된 상태입니다.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지휘 스타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팔을 들기만 해도 오케스트라가 폭발적인 소리를 만들어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드레스덴 공연 후반부에는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발췌곡을 선보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발레 음악이죠. 프로코피에프가 1934년에 키로프 극장 연출가의 제안을 받고 작곡에 착수한 작품인데 그 당시 프로코피에프는 실험적인 모더니즘의 작법에서 좀 탈피해서 좀 더 낭만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레 음악 로미오와 줄리엣을 들어보면 현악기의 서정성이 강조되어 있고요. 또 금관악기와 타악기의 강렬한 에너지가 극적으로 대비되는 것이 특징이죠. 이번 공연에서는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가운데 먼저 몬테규가와 캐퓰렛가가 첫 곡으로 연주되고요. 줄리엣의 천진난만한 성격을 잘 드러내는 젊은 소녀 줄리엣이 연주됩니다. 그리고 로렌스 수사, 가면무도회, 발코니 장면, 티볼트의 죽음, 이별 직전의 로미오와 줄리엣, 줄리엣 무덤가의 로미오 이렇게 몇 곡의 발췌곡이 연주됩니다. 자, 그럼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발췌곡을 엘림찬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발췌곡을 감상하셨습니다. 엘림 찬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의 연주였고요. 지난 7월 7일 드레스덴 젠퍼 오퍼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루드비히 트윌레의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6중주 작품 번호 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으시겠습니다. 마르가리타 회연 리더의 피아노 연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칸머 필하모니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루드빅 트윌레의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육중주 작품 번호 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으셨습니다. 마르가리타 휘엔리더의 피아노 연주,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카머 필하모니의 연주였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반부터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서울시향의 공연을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야판 츠베덴 감독이 지휘를 맡았고요. 바이올린의 르노 카피송, 비올라 연주의 강윤지가 출연해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교향곡 41번 주피터를 선보입니다. 내일 중계방송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비 오듯 땀을 쏟아내고 나서 마시는 물은 꿀맛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던 물이 이렇게 달았나 싶을 정도죠. 비싼 생수도 아니고 특별한 물도 아닙니다. 늘 마시던 바로 그 물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언제 또 어떤 마음으로 마시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물과 그저 습관처럼 마시는 물이 다르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는 물과 다른 생각에 마음이 가 있는 채 마시는 물도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도 그렇습니다. 늘 걷던 길인데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는 날이 있고, 또 매일 나누는 대화인데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긴 것도 또 주변의 풍경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날에 내 마음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더 많이 갖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곁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느끼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다운 가고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정지용 씨 최동선 곡 고향입니다. 소프라노 김혜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정지용 씨 최동선곡 고향, 소프라노 김혜란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하나온 씨 금수연곡 파랑새, 테너 팽재유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박영우 씨 이승임곡 어머니, 메저소프라노 최정숙의 노래로, 임보선 씨 김남선곡 별밤, 테너 이영화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박영우 씨 이승임 곡 어머니의 메조소프라노 최정숙의 노래로 임보선 씨 김남선 곡 별밤 테너 이영화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성덕 씨 김성희 곡 가을 그리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양지 바리톤 권한준의 노래입니다.

김성덕 씨, 김성희 곡 가을 그리움, 소프라노 양지, 바리톤 권한준의 노래였습니다. 정다운 가곡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미조란 한자어가 있다. 길이를 미자에 세조자에 미조, 길이는 새다. 원래 서식지나 이동 경로에서 벗어난 곳에서 발견되는 새다. 가령 노랑 눈썹 솔새는 원래 북극권의 시베리아 침엽수림과 열대 동남아시아를 정기적으로 오간다. 그런데 가끔 중앙 유럽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태풍이나 기상이변으로 길을 놓쳤기 때문이다. 날개가 있다지만 갑자기 길을 잃고 혼자 엉뚱한 하늘을 날거나 내려앉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런 당황이 내 것처럼 느껴지는 밤이 있다. 그럴 때면 새도 가끔 길을 잃는데 날개 없는 내가 더러 길을 잃는 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본다.

길 잃은 미조 같은 마음의 하루였다면 오늘의 음악을 통해서 익숙한 길을 다시 찾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시크릿 가든의 녹턴,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수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우물정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새싹이시고요. 7538번이십니다. 화수금 늦은 퇴근길, 춘천의 작은 간이역에서 내려 차에 오르면 10시 1분에서 2분. 이상엽 아나운서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는 멘트가 저를 딱 지목하는 것 같아 늘 심쿵합니다. 첫 사연을 보내면 왠지 첫사랑을 들킬 것 같은 마음에 미루고 미뤄왔는데 오늘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멍하고 함께하는 중입니다. 그간 당밤 외사랑 같은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사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춘천의 그 작은 간이역은 어디인지 상상이 꼬리를 물고 아름다운 춘천의 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외사랑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외사랑은 혼자 하는 사랑이죠. 우리는 그냥 사랑합니다. 아, 저도 이 청취자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7538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고백하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사연에 설레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설렜던, 가을이어서 그런지 더 설렜던 그런 첫 번째 사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767번 안녕하세요. 혼자 서울 여행 와서 이틀 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밤 당밤을 들으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누워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이 참 좋네요. 늘 좋은 음악과 따뜻한 목소리로 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서울 여행에서 어떤 곳들을 다니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을쯤

방문하셨어도 참 좋았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 행복을 감각하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생활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 하루 두 시간만큼은 모두 나에게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425번, 14년 전 10월 14일 오늘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라디오에서 남편에게 전하는 감사와 사랑을 협디의 목소리로 들려주고 싶어서 보냅니다. 그동안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함께해준 내편 노동우 씨, 고맙고 사랑해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힘내요. 당신의 아내 은경이가 하셨습니다. 남편 노동우 씨 듣고 계십니까? 아내 은경 씨가 사랑한답니다. 라디오가 처음 생겼을 때도 이런 사연은 있었을 것이고 또 여전히 유효한 사연. 사랑의 속성과도 닮아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 결혼기념일 축하드리고요. 예쁜 사랑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청취율 조사 10월 26일까지 2주 동안 진행 중입니다. 한때는 저희가 이 청취율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지근한 느낌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지지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세 번에 걸쳐서 청취율 조사 결과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노를 저어야 합니다. 노를 저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청취율 조사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인데 022056으로 시작한다. 청취율 조사 전화입니다. 뭐 말씀 들으실 것도 없고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방과 음악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장르별 베스트 음악들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들도 7538번의 첫사랑 같은 사연 그리고 또 8425번의 결혼 기간 동안 남편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사연들 테마와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로망스와 녹턴 음악들 준비했습니다. 안종호 PD의 주장대로라면 오늘이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밤의 음악, 이 당신의 밤과 음악이니까 또 녹턴이라는 야상곡들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로망스라는 이 사랑의 이름을 가진 음악의 장르. 이 두 개의 아름다운 밤과 사랑을 테마로 한 음악들을 12시 전까지 여러분의 잠자리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도 첫 번째 곡에 이은 녹턴 두 곡인데요. 쇼팽의 곡입니다. 먼저 2번 E플랫장조 작품 9 파질사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고 이어서 1번 B플랫단조 작품 9는 땅타이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쇼팽의 녹턴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2번 E플랫 장조 작품 9 파질사이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어서 1번 B플랫 단조 작품 9 당타이손의 피아노였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1200번 2026년 마지막 청취율 조사에선 1위할 당신의 방과 음악 오늘도 첫 곡부터 좋아서 너무 기대됩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뭐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다 먹지만 아니겠습니까? 이 세 번의 이 청취율 상승으로 인한 욕심을 마지막까지 좀 부려보고 싶네요. 2561번 당밤 청취율 조사에 저도 한 표 보탭니다. 제 주변에만 당밤 애청자가 5명이나 있어요. 천군만마군요. 함께 듣는 가족까지 헤아리면 더 많겠죠. 숫자로 다 담을 수 없는 당밤의 마법에 빠져 오늘도 귀를 기울이는 애청자 한 사람 문자로 꾹 흔적 남겨봅니다 하셨습니다. 뭐 말씀만 들어도 너무 든든합니다. 주위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5분이나 포진해 계시다니 우리 2561번은 참 인생을 잘 사신 분 같습니다. 이 당신의 방과 음악 듣는 분치고 훌륭하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겁니다. 예, 거의 없을 겁니다. 응원 고맙습니다. 1390번께서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 1FM에서 청취율이 왜 필요할까 항상 궁금합니다. 타 방송국은 광고를 붙여야 하니 청취율이 중요하겠지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광고와 관계없는 클래식 FM까지 왜 굳이 청취율 조사를 하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취율 조사는 뭐 단순히 광고주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뭐 공영방송, 민영방송도

있고 종교 방송들도 다양하게 있죠. 이 모든 방송을 포함한 라디오 주파수를 대상으로 1년에 4번을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현재 어느 채널에 어느 프로그램 즐겨 듣는지, 그 프로그램을 왜 듣는지, 또 연령대는 어떤지, 직군은 어떤지 이렇게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저희 프로그램들을 개선하거나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송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다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런 자료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실 뭐 방송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듣는 방송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는 방송이 또 일하는 데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저희는 광고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의 이 청취율 조사의 의도와 목적이 매우 매우 순수합니다. 다 좋은 방송을 위해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막스 브루흐가 비올라의 어떤 악기의 매력을 최고조로 끌어내기 위해서 만든 좀 드문 곡이기도 하죠.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F장조 작품 85입니다. 제닌 얀센의 비올라,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콘서트 해보 오케스트라입니다.

브루크의 로망스 F장조 작품 85, 제닌 얀센의 비올라, 리카르도 샤이가 주의하는 콘서트 해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1192번, 오늘 밤의 선곡들은 저를 10대로, 20대로, 첫사랑으로, 생애 모든 지점에서 현재로 갑자기 찾아온 근원적 외로움에 위로를 건네오네요. 아름다운 선율들의 온 마음을 묻어봅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고독을 느끼기에 참 쉬운 그리고 좋은 계절입니다. 인간은 모두 외롭습니다. 여러분은 스튜디오 마이크 앞에 DJ의 절대 고독을 아십니까? 백지 선곡표 앞에 앉은 PD의 고독, 명멸한 커서 앞에 앉은 작가의 고독, 고독한 사람들이 음악이라는 모닥불 앞에 모두 모여서 음악이라는 온기를 쬐면서 아, 나만 고독한 건 아니구나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당신의 반가운 음악입니다. 고독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저도 고독하고 다 고독합니다. 5056번 새싹이시고요. 60대 중반이라 11시 30분에 자는데 선곡표가 오늘도 잠을 잘 수 없게 하네요. 어제도 너무 좋았는데 당밤은 사랑입니다 하셨습니다. 저희 뭐 이런 특집이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일주일 정도는 한 30분 잠을 양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들으실 수 있는 만큼 듣고 아쉬움을 좀 남기시는 것도 또 내일의 청취를 위해 좋을 수 있지만 이런 특집 기간은 정말 선곡표만 봐도 눈이 부십니다. 저도 눈이 부신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

또 빛나는 음악 두 곡, 모차르트의 음악입니다. 혼협주곡 3번 E플랫 장추, 쾌일번호 447 중에서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귄트 휘크너의 혼연주, 칼 베미즈 위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뮤직, 밤의 작은 음악, 소야곡 G장추, 쾌일번호 525 중에서 2악장 로망스, 네빌 마리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혼협주곡 3번 E플랫장조의 2악장 로망스, 귄터 휘크너의 혼, 칼 베미 주위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 아이네 클라인의 나트무직 G장조 결번호 525의 로망스 악장인 2악장이었습니다.

필수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극지연구소 연구원이자 동물행동학자인 이원영의 글 에베레스트 넘어가는 줄기러기는 고산병을 모른다의 한 페이지입니다.

철새들은 바람이 안정적이고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한 밤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철새들을 가령 가을 밤하늘을 나는 기러기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볼 순 있지만 쉽진 않습니다. 달이 아주 밝거나 공황처럼 인공조명이 하늘을 향했거나 철새들이 이제 막 땅에서 날아오르거나 땅에 막 내려앉을 때만 가능해서입니다. 물론 탐험가인 조지 로우는 에베레스트의 까마득한 산비탈에서 줄기러기 떼가 편대 비행을 하면서 산 정상 바로 위를 지나가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생태학자인 과학자 로런스 스완은 해발 15,000피트의 마룬 빙하 캠프에서 줄기러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은 별빛이 쏟아지는 마칼루산 상공 수마일 위 보이지 않는 하늘길을 따라 티벳의 호수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동물 행동학자인 이원영은 두 사람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별빛이 보이는 밤하늘을 날아가는 줄기러기 무리의 광경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문장의 뒤를 이렇게 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상과는 달리 줄기러기는 어쩌면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을 견디며 죽을 힘을 다해 날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에베레스트산은 해발 8,800m가 넘는다. 인간이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고도는 대략 7,000m 정도를 한계로 본다. 인간이 숨을 쉬기도 힘든 높이를 줄기러기는 어떻게 날갯짓까지 하며 건너갈 수 있을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줄기러기에게는 그 비행을 가능케 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높은 산소 결합력으로 몸 전체에 골고루 산소 운반이 가능하며 폐 무게가 일반 기러기보다 25%나 더 커서 한 번의 공기를 깊게 마실 수 있다. 고강도 비행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근육도 발달했고 지형에 맞춰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비행 전략에 특히 뛰어나다는 등의 요인 등입니다. 이원영은 그런 요인들이 오랜 진화의 세월에 걸쳐 얻어진 적응력이라면서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오랜 진화의 세월에 걸쳐 얻어진 적응 비결 덕에 줄기러기는 다른 어떤 동물도 생존하기 어려운 고도를 날아오르게 됐다. 그 비행은 단순히 히말라야 산맥 하나를 넘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줄기러기 조상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늘을 나는 일을 반복하며 얻어진 자연 선택의 결과물이며 그들의 날갯짓 하나에는 수백만 년의 진화 역사가 녹아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내 안에 깃든 오랜 진화의 힘을 돌아보고 또 기러기들의 밤비행을 상상해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극지연구소 연구원이자 동물행동학자인 이원영의 글, 에베레스트 넘어가는 줄기러기는 고산병을 모른다, 한 페이지 함께했습니다. 함께 들으신 음악, 작자 미상의 스페인 민요, 로망스, 밀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파울 왓킨스가 주의하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881년에 스벤센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게 아닌지 단숨에 써내려간 음악이 있는데요. 바로 로망스 G장조 작품 26입니다.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 에도 데바르트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입니다.

스벤센의 로망스 G장조 작품 26,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 에두 데바르트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특집 클래식 베스트 녹턴과 로망스 듣고 계십니다.

베토벤이 남긴 단 두 개의 로망스 중에 한 곡이죠. 2번 F장조 작품 50,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 유진 구센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11의 로망스 악장인 2악장 라르게토입니다.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폴 클레츠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입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의 2악장 로망스,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폴 클레츠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내가 녹턴이고 녹턴이 나다, 녹턴의 원조 존 필드의 음악 이어드립니다. 녹턴 5번 B플랫 장조, 주온 오코너의 피아노입니다.

존 필드의 녹턴 5번, 존 오코너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포르의 세계 로망스 작품 17 중에 3번 무언가 로망스, 알렉상드르 따로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번에는 드보르작의 로망스입니다. F단조 작품 11,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베스트 보르작의 로망스 F단조 작품 11, 이사 펄만의 바이올린,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로망스는 육기구라모토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특집 클래식 베스트 녹턴과 로망스 듣고 계십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로망스 작품 97, 네메르비가 지휘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엘가의 샹송 드뉘, 밤의 노래입니다. 에이드리언 볼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클래식 베스트 녹턴과 로망스 저희 특집의 마지막 곡은 엘가의 샹송 드 뉘 밤의 노래였습니다. 에이디언 볼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서로 가까이 있는 두 나무가 자라면서 맞닿은 부분이 하나로 이어지는 현상. 이렇게 부릅니다. 열리. 뿌리가 이어지면 열리근, 줄기가 이어지면 열리목, 가지가 이어지면 열리지라고 하죠. 햇볕과 물, 양분을 두고 경쟁하던 나무들이 오랜 세월 서로 맞닿아 자라면서 한 몸이 되고, 이어진 부분을 통해 물과 양분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같은 걸 두고 경쟁하던 사이가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사이가 되는 것. 서로 밀어내는 대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 열리에게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이었어요. 리케르트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집인데요. 미네 슈필, 작품 번호 101. 중세 독일의 사랑 노래의 형식을 모티브 삼아서 남녀간의 사랑과 감정을 풀어낸 이 가곡집입니다. 8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세 번째 노래 감상하셨습니다. Ich bin dein Baum, o Gärtner. 나는 당신의 나무입니다. 오 정원사요. 정원사와 나무의 관계, 그러니까 정원사는 나무를 정성스레 보살펴주고 나무는 무르익은 열매로 감사함을 보답하잖아요. 여기에 빗대서 변치 않은 사랑과 헌신, 신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알토와 베이스 이중창인데요. 메조소프라노 안케 폰등, 베이스 바리톤 콘라트 야르넛, 카밀리오 라디케의 피아노 연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음악을 듣는 일도 참 이 열리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함께 나누지만 모두 같은 걸 느끼는 건 아니죠. 음악을 자양분 삼아 서로 다른 꽃을 피워내는 것. 하지만 서로의 다름을 지우지 않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 논아래 잘 오셨습니다. 이번엔 18세기 고전주의 시대 독일 작곡가입니다. 크리스토퍼 빌리발트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게파로 센자 에우리디체 들어보시죠. 첫 곡이 그 변치 않은 사랑과 헌신, 신뢰를 노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유, 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주인공이죠. 오르페오. 에우리디체 없이 어이하리. 그녀를 잃고 부르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노래. 테너 롤란드 비아존, 크리스티나 플루아르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나비 부인 초초상의 아리아였습니다. 운벨디 베드레모 어느 갯날. 남편 핀커튼 장교가 미국으로 떠난 지 벌써 3년. 외국인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하녀 스즈키의 말에 그의 귀환을 굳게 믿으면서 재회의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리옹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글루기 오페라였죠.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에우리디체 없이 어이하리. 테너 롤란도 비아손이 불렀고요. 크리스티나 플루아르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뮤지컬 넘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 작곡가 앤드르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여주인공 이 프리마돈나 크리스틴의 넘버입니다. Think of me. 아내였던 사라 브라인만을 위해 만든 곡으로도 알려져 있죠. 소프라노 임선혜의 음성, 문재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뮤지컬 넘버 두 곡 이어서 만나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미국 작곡가 미츠 리의 Man of La Mancha 중에서 Impossible Dream, 돈키호테의 넘버였습니다. 이게 내가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내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굳은 의지를 노래한 곡이었어요.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뮤지컬 넘버는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크리스틴이 부르는 Think of Me 였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가 불렀고요. 문재원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 노래의 날개위의 프로그램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1991년 11월 4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4시 30분까지 30분 방송으로 처음엔 출발을 했습니다. 오는 11월 4일이면 그러니까 35살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노래의 날개 위에 35주년을 축하하는 특집을 마련합니다. 당신의 노래, 우리의 35년. 11월 4일, 노날 35주년 기념방송을 꽉 채워줄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꼭 필요한데요. 35주년을 맞은 노래의 날개 위에서 딱 한 곡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노래를 신청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노래의 날개 위에와 어떻게 처음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노래와 또 노날과의 인연,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조금 짧은 사연은 콩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1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사연은 이 노래의 날개 위에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란에 35주년 특집 사연이라고 글머리 쓰시고 사연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몇 분 추첨해서 11월 4일 방송 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릴게요.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죠.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원래는 바이올린 연주곡이잖아요. 여기에 독일어 가사를 붙였습니다. 사랑의 슬픔 뒤에는 사랑의 기쁨이 찾아오는 법이지. Die Liebe kommt, die Liebe geht. 사랑은 오고 사랑은 가네. 독일의 남성 보컬 앙상블 베를린 코미디언 하모니스트가 불렀습니다. 이번엔 프란츠 슈바르트의 가곡 들어보시죠. Auf dem Wasser zu singen, 도이치번호 774, 물 위에서 노래함입니다. 테너 줄리앙 브레가르디앵, 자비에 디아즈 라토레의 기타, 필립 비엘로의 바리톤 연주입니다.

19세기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펠릭스 맨델스존의 아벤틀리드 저녁의 노래였어요. 하이네시 곡을 붙였는데요. 잠자리에 누워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면서 하루 종일 마음속에 품고 다닌다는 애틋한 이중창 곡이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마릴린 혼,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의 하모니였고요. 마르틴 카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물 위에서 노래함 도이치번호 774 테너 줄리앙 브레가르디엥이 불렀고요. 자비에 디아즈 라토레의 기타, 필립 비에릴로의 바리톤 연주였습니다. 19세기 오페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가면 무도회 중에서 사페르 보레스테 알고 싶으시겠지요. 이 리카르도 총독의 시종 오스카르의 아리아입니다. 실제 있었던 스웨덴 국왕 암살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이 가면 무도회에서 리카르도 총독을 암살하려는 그 레나토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총독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배틀,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두 편의 19세기 오페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프랑스 오페라 조르주 비제의 작품이었죠. 진주 조개잡이 중에서 어퐁디 땅불생, 신성한 사원 앞에서, 나디르와 주르가의 일명 우정의 노래였습니다. 뉴질랜드의 남성 트리오 솔레미오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오페라는 주세페 베르디의 가면 무도회 중에서 시종 오스카르가 부르는 알고 싶으시겠지요 였습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이 불렀고요.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독일 시인 에두아르트 메리케. 그는 1824년 사랑하는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아직 10대였던 동생의 죽음이었죠.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1837년 그는 세상을 떠난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한 편의 시를 남깁니다. 에올스의 하프에 붙여.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걸까요? 메리케는 그 그리움을 조금 특별한 악기에 담았습니다. 에올스의 하프 또는 에올리언 하프라고 부르는 악기인데요. 사람이 손으로 현을 뜯지 않아도 바람이 현을 스치면 소리가 나는, 말하자면 바람의 하프죠. 메리케는 그 하프의 말을 건네며 시를 시작합니다. 미 오래된 테라스에 담쟁이 덩굴 벽에 기대어 선 너, 바람에서 태어난 뮤즈의 신비로운 현아.

시작이여. 시작해다오. 다시 시작해다오. 너의 선율어린 탄식을. 너희 바람은 저 멀리서 불어오는구나. 아,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소년의 새풀 돋는 무덤 언덕에서. 오는 길에 봄꽃들을 스치고 꽃향기를 흠뻑 머금은 너희는 얼마나 달콤하게, 얼마나 달콤하게 이 마음을 조이는가.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의 슬픔에 이끌려 이리와 하프의 현 사이로 속삭이는구나. 내 그리움에 이끌려 점점 커졌다가 다시 잦아들며 사라지는구나. 그러나 문득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자 하프의 아름다운 외침이 내 영혼의 갑작스러운 떨림에 화답하며 나를 달콤한 놀라움에 잠기게 하고, 여기 활짝 핀 장미는 흔들려 꽃잎을 모두 내 발 앞에 흩뿌리는구나. 같은 시라도 사연을 알고 읽느냐에 따라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달라지곤 하죠. 메리케가 세상을 떠난 동생을 그리워하며 쓴 시라는 걸 알고 나니까 바람에 울리는 하프의 소리도 조금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가을에 읽는다는 것도 그래요. 시 속엔 봄꽃이 피어나지만 시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장미는 바람에 흔들려 꽃잎을 모두 떨어뜨립니다. 어쩐지 가을의 풍경과도 닮아있죠. 시인의 사연을 알고 읽을 때와 모르고 읽을 때, 또 어느 계절에 읽느냐에 따라서 한 편의 시가 전해주는 느낌 또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메리케의 이 시에는 브람스와 후고 볼프를 비롯해 여러 작곡가가 곡을 붙였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브람스의 음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에올스의 하프에 붙여, 안 아인의 에올 사르페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에올즈의 하프에 붙여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오, 볼프강 자발리시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해럴드 알렌의 재즈 스탠다드 골랐습니다. Come Rain or Come Shine.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잘 다녀와. 잘 챙겨 먹어. 조심해서 다녀. 저녁에 뭐 해줄까? 천천히 빨리 와. 우리의 하루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다정한 마음과 안부로 채워져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루를 사는 힘의 원천이라는 걸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거창하고 복잡한 일들 사이에서 부대끼다 저녁을 맞이하면 한참 잊고 있던 옛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곁에 늘 있던 소박한 마음이 불현듯 더 소중해지지요. 말을 처음 배우는 아기들이 세상 모든 것에 안녕하고 인사하듯 집으로 가는 길에 마주치는 익숙한 것들을 향해 너희들도 오늘 하루 애썼다고 인사하고 싶어집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도 무사히 무난하게 보낸 날들에 건배하고 싶어지는 저녁이 찾아오고 있지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 이었습니다. 이 곡 오늘은 루이스 반 딕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네덜란드의 재즈 피아노 트리오죠. 이어드린 곡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 살리다무 작품 번호 12였는데요. 오늘 지안 왕의 첼로, 유란 슬쉐르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0440번 쓰시는 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너희도 애썼다는 말.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한 우리 마중 1학년, 범진, 하림, 재웅, 예은 모두 애썼다 전하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OES357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세요. 우울한 하루였어요. 새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힐링 프로. 네, 음악이 세상의 모든 음악에 음악들이 많은 또 위로가 되어드렸으면 좋겠네요. 0110번 쓰시는 분, 퇴근 시간 엄청 막혀서 남편과 나눈 이야기를 새음 첫 멘트로 들으니 신기해요. 오늘 뭐 먹을까? 곱창 어때? 차 막히네. 천천히 와. 네, 우리 이야기를 다 아는 세훈과 함께 퇴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0110번 쓰시는 분도 문자 고맙습니다. 퇴근길 네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청취율 조사 참여 인증 이벤트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02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걸려온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듣는다고 답변해 주신 분께서는 걸려온 전화번호가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구움과자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문자는 화면을 캡처해서 꼭 문자로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외에도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엘보스코, 마드리드의 산 로렌소 왕립수도원학교 어린이 합창단과 또 성인 가수와 연기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엘보스코의 니르바나 전해드리죠. 파일베르 캐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막스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을 3악장을 편곡해서 연주했죠. 바네사 메이의 전자바이올린 연주였는데요. I'm a Dune for Lack of Johnny였습니다. A Little Scottish Fantasy라는 부제가 붙어있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니르바나라는 곡, 파일벨의 캐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 스페인의 프로젝트 그룹 엘보스코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7027번 쓰시는 분, 스팸 등록이 되어 있길래 안 받으려다 받았더니 청취율 조사라고 해서 참여했어요. 드디어 네, 참여해 주셨군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가족에게 감사의 선물, 구운 과자 세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문자가 청취율 조사 인증 이벤트 첫 문자, 저희가 받은 첫 문자였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분들이 얼마나 받으실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9112번 쓰시는 분은 오늘 저희 결혼기념일이에요. 중이에게 사랑하고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3079번 쓰시는 분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데 오늘따라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이 듣고 싶네요. 어느새 60일

많은 숫자를 바라보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하시면서 정하셨고 네 신청곡 들으시면서 네 얼른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4586번 쓰시는 분도 지난 주말에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건 음악이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을의 속삭임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물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리차드 클레이더만, 프랑스를 대표하는 팝 피아니스트죠. 그의 연주 가운데 가을의 우리에게는 가을의 속삭임이라고 소개가 됐지만 원제는 아꼬마무. 아, 이게 번역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우리로 치면 왜 전화 통화할 때 그 서로 상대방에게 말하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사랑하면 사랑의 사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가 사랑이니까 아 꼬마무 그러니까 아무르의 아 아무르의 A라는 의미입니다.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 카루소였죠.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인 루치오 달라가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곡. 전설적인 테너 엔리코 카루소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나폴리가 보이는 소렌토의 한 그 유명한 호텔에 머물렀었죠. 그 호텔 그 방에 루치오 달라가 머물면서 카루소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죠. 이 곡을 아주 소박하게 기타 반주에 노래를 했죠. 이탈리아 태생의 영국 재즈 기타리스트인 안토니오 포르치오네, 그리고 이탈리아 태생의 독일에서 또 성장한 가수이자 배우인 사비나 슈바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피아노 연주 가을의 속삭임이었고요. 1422번 쓰시는 분, 와, 저희 아빠가 좋아하시는 곡이네요. 어릴 때 흘려듣던 곡인데 새음 덕분에 반갑고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나는 퇴근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 시절 들었던 곡도 다 다시 들으면 또 생각이 나죠. 네, 아빠가 좋아하셨던 곡이라고 하셨네요. 1422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을 음악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꼭 들어야 하는 가을 음악이 있다면 저희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310 문자로 오늘의 가을 음악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곡된 분들께도 구운 과자 세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한 곡씩만 선정해서 들려드릴 예정이었는데요. 좋은 음악을 참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1부에 두 분의 가을 음악을 준비했어요. 먼저 3183번 쓰시는 분, 20몇 년 전 어느 가을날 와인바에서 처음 듣고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있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처음 접해본 쿠바 음악에 매료돼서 그때부터 쭉 듣고 있죠. 가을이면 그 와인바에서 바라보던 낙엽 떨어지는 창밖 풍경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시면서 이 자신만의 가을 사연이 담긴 가을 음악을 보내주셨네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찬찬입니다.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찬찬, 오늘의 가을음악 첫 번째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을음악은 사실 우리 클래식 FM에서는 가을이면 정말 뭐 당연하게 신청 들어오는 음악인데요.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에는 이분이 처음 신청해 주셨어요. 9713번 쓰시는 분. 가을음악, 비발디의 사계 가을하고 아주 간단하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사연이 없어도 가을음악으로 인정되면 들려드리고 또 선물도 드립니다. 감상하시죠.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가을, 리용번호 293 중에서 오늘 3악장 알레그로 라카치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999년 봄에 한국 영화의 위상을 바꿀 한 작품이 극장가에 걸렸습니다. 한석규, 김윤진 주연의 영화 쉬리는 그동안의 한국 영화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갈채를 받았죠. 그 영화의 마지막, 연인의 비극적인 마지막을 지켜보는 수족관 풍경에 흐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캐롤 키드가 부르는 When I Dream이었죠. 너무나 조용하고 다정한 노래여서 이 그 연인들의 비극을 오히려 더 깊이 새기게 하던 선율이었습니다. When I Dream은 캐롤 키드가 처음 부른 곡은 아닙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샌디 메이슨이 작사 작곡하고 크리스탈 게일이 1975년에 부른 노래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리듬감이 실린 컨트리송이었죠. 그 후 나나 무스쿨이나 줄리 앤드류스 같은 인기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노래를 세계인이 사랑하는 연가로 바꾸어 넣은 인물은 바로 스코틀랜드의 가수 캐롤 키드였습니다. 캐롤 키드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지역의 재즈 클럽에서 노래하던 가수였는데 두 번째 솔로 앨범 All My Tomorrows를 준비하면서 When I Dream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선율보다 먼저 노랫말에 담긴 고독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하죠. 나무보다 더 높은 저택을 지을 수도 있어요. 부탁하지 않아도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파리로 날아갈 수도 있지요. 나는 가수가 될 수도 있고 광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꿈을 꿀 때는 오직 당신 꿈을 꿉니다. 어쩌면 언젠가 당신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겠지요. 캐롤 키드는 이 서정적이고 고독한 가사에 맞는 노래로 만들려면 원곡의 리듬감과 컨트리 스타일의 기타를 미련 없이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데 결과적으로 그건 좋은 선택이었죠. 그녀는 나일론 줄을 얹은 클래식 기타 한 대와 자신의 목소리만을 남겨두었고 노래의 속도도 한참 늦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컨트리송이었던 When I Dream은 서정적인 연가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파악기를 걷어내고 그 여백을 숨소리와 공기의 떨림으로 메운 섬세한 레코딩. 이렇게 여백이 많은 음악은 레코딩 기술이 발달해야 하는데 이 캐럴키드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뤘죠. 그녀 목소리의 섬세한 결, 기타의 현위로 미끄러지는 손가락의 마찰음까지 온전히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악기가 사라진 자리에 생겨난 고요와 여백 속에서 비로소 이 곡의 가사가 품은 진정한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있었죠. 원곡을 썼던 샌디 메이슨도 훗날 캐럴 키드의 버전을 듣고 내가 만든 곡이지만 이 노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극적인 경지를 보여줬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강렬한 악기들을 덜어내어 마련한 여백. 캐럴 키드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여백이 마음에 들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캐럴 키드가 부른 When I Dream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의 하모니카 연주자죠. 시그문드 그로벤의 연주입니다. 노르웨이 방송 교향악단의 방송 관현악단의 연주가 함께하는 곡인데요. 제목이 아다지에토 포 하모니카 앤 스트링스, 하모니카와 현을 위한 아다지에토입니다. 조지 마틴, 비틀스의 매니저이자 프로듀서인 조지 마틴이 작곡한 곡입니다.

하모니카와 현을 위한 아다지에토였습니다. 조지 마틴이 작곡한 곡이었고요. 노르웨이의 하모니카 연주자인 시그문트 그로벤의 연주, 그리고 노르웨이 방송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책 선물입니다. 못해도 되고 실수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어느 평범한 주부의 에세이입니다.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라는 책인데요. 쪼들리는 살림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새 40대의 경력 단절 여성이 된 한 주부가 탱고를 배우면서 시작한 삶의 변화를 기록한 에세이집입니다. 좋아하는 일에 진심을 다해 빠져드는 작가의 모습에서 묘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사진작가 위성환의 아름다운 탱고 사진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승은의 에세이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를 청취자 10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시면 당첨자 10분을 다음 주 월요일 생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10월 14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분입니다.

이 곡은 갤비스턴님께서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대학원 수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정하신 곡, 쿠바의 싱어송라이터 실비오 로드리게스가 노래한 유니콘이었습니다.

김남권 씨, 오늘 결혼 25주년입니다. 꽃다발과 함께 제 아내 이지연에게 25년간 저와 가족의 중심이 되어준 데 대해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은혼이네요. 그쵸? 25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0438번 쓰시는 분, 제 아들 유준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지 한 달 되는 날입니다. 아가 수유하고 트림시키면서 사연 보냅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하루하루지만 아기가 배냇짓하며 웃는 모습, 잘 먹고 잘 자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 한 달 기념으로 이렇게 사연 보내요. 유준이 아빠, 유준이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행복하자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얼마나 예쁠까요? 네. 제 조카의 아들도 이름이 유준인데, 네. 좀 친근하게, 많이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0438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560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셨네요. 몇 년 전 새음에서 들었는데, 제목도 노래 부른 사람 이름도 모르겠어요. 멜로디만 머리에서 맴맴.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연인을 그리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아시면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런 내용의 곡들이 좀 있습니다. 그쵸?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 바르꾸 네그로. 포르투갈의 파두, 대표적인 파두 곡이죠. 검은 도배가 생각이 나고 또 메카노의 곡 나투랄레 사무에르타, 정물화라는 곡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 두 곡 중에 한 곡 아닐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바르꾸 네그로가 맞는 것 같긴 하지만요. 아말리아 호드리게시, 포르투갈 파두의 여왕이 노래하는 검은 도배,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애끓는 마음을 노래한 곡이죠. 좀 역설적으로 장조의 멜로디로 힘차게 부르지만 그 안에 정말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페인의 혼성사 민족으로 메카노의 나투랄레사 무에르타, 정물화, 뭐 어느 바닷가에 나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죠.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남자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바위가 되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립니다.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의 이야기가 담긴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스페인의 혼성 3인조그로 메카노의 Naturaleza Muerta, 정물화라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포르투갈 파두의 여왕 아말리아 호드리게시가 노래한 마르코 네그로 검은 돛배였습니다. 이번 주 구운 과자 세트 쿠폰을 드리는 두 가지 이벤트를 시작한 거 알고 계시죠? 가을이면 생각나는 내 인생의 가을 음악을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원래는 매일 한 분만 선정하려고 했는데 지나치게 아까운 좋은 음악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루에 여러분의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선물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02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걸려온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아서 설문에 응해주신 분께도 선물 드리니까요. 샵 9310 문자로 통화 내역 화면을 캡처해서 인증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세 번째 가을 음악 전해드리죠. 5066번 쓰시는 분인데요. 가을의 음악은 류이치 사카모토의 탱고입니다. 스페인어 버전을 제일 좋아해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처럼 살짝 날카로워진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음악이기도 하죠.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 탱고. 스페인어로 노래하죠. 콜롬비아계 미국 가수인 소라야의 목소리가 함께합니다.

In Praise of Dreams라는 곡이었습니다. 얀 가바렉이 작곡했고요. 그의 테너 색소폰, 킨 카시카시안의 비올라, 마누카체의 드럼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리치 사카모토의 곡 탱고, 땅고를 소라야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가을 음악 네 번째 곡입니다. 7317번 쓰시는 분께서 가을음악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간단하게 보내주셨어요. 김민기, 고은시 김민기 곡의 가을 편지를 세르게이 카지울린이 지휘하는 러시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김민기 작곡의 가을 편지, 러시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가을 음악을 다섯 곡을 전해드리는데요. 그 다섯, 네 번째 곡이었습니다. 8899번 쓰시는 분, 서울에서 오전 강의를 하고 논산을 거쳐 청주로 돌아갑니다. 가을의 속삭임을 들으니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셨네요. 네, 뭐 출근도 퇴근도 쉽지 않은 먼 길을 다니고 계시네요. 부디 네 그래도 음악이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네, 오늘 가을 음악의 다섯 번째 곡은 8233번 쓰시는 분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스테판 하우스르가 연주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 우연히 라디오에서 듣게 된 뒤로 너무 좋아서 서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배우고 있어요. 저도 이 곡을 가을처럼 깊이 있고 아름답게 연주할 날이 오겠죠. 라고 하셨네. 오래 됐어요. 그렇죠? 연주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첼로까지 배우게 만든 그 음악.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을 첼로와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스테판 하우세르의 첼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사전을 자주 찾아봅니다. 물론 인터넷 검색으로도 금방 찾아볼 수 있지만 가끔은 종이 사전의 느낌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죠. 얇은 종이를 스르륵 넘기다 멈춰선 곳에서 내가 찾던 단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사전을 사랑한 예술가들이 많았습니다. 사전을 단지 단어의 정교한 해부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유쾌하고 창의적인 도구로 사용했던 예술가들이 있었죠. 미국의 작가 에드거 앨런 포는 치밀한 계산과 논리로 시를 썼다고 밝혔는데 가끔 시가 잘 써지지 않을 땐 사전을 펼쳐놓고 무작위로 고른 우연한 단어 세 개를 조합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활동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도 사전을 사용한 퍼포먼스를 자주 펼쳤습니다. 사전을 무작위로 펼쳐 손가락으로 짚은 서너 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예상치 못한 시를 쓰거나 미술작품의 제목을 지었죠. 에드거 앨런 포가 혼자서 고독하게 수행하던 방식을 초현실주의자들은 화려한 퍼포먼스처럼 축제처럼 즐겼단 셈입니다. 칠레 작가 파블로 네루다는 사전에 바치는 송가라는 시를 쓰기도 했죠. 그는 사전을 울창한 숲이라고 했고 그 오랜 숲에서 떨어진 단어 한 조각을 간절히 원한다고 시 속에 써놓았습니다. 롤리타로 문학계에 충격을 던진 러시아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러시아 혁명 여파로 급히 망명길에 오를 때 거의 유일하게 챙긴 책이 러시아어 대사전이었다고 하죠. 망명지였던 베를린과 파리에서도 또 미국 생활에서도 그는 항상 이 사전을 곁에 두고 읽었고 문학적 자양분으로 삼았습니다. 요즘엔 종이사전을 펼칠 일이 거의 없죠. 효용 가치를 잃은 사물은 대부분 사라지지만 어떤 사물은 오히려 색다른 용도를 얻거나 독특한 아름다움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예전엔 유학생들이 한없이 외로운 어느 저녁을 견디기 위해 시를 끝없이 타이핑하거나 사전을 넘기며 보냈다고 하더군요. 몇 개의 한정된 단어들과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대신하는 시대. 가끔은 초현실주의자들이 컷업이라고 불렀다는 그 우연한 단어 놀이처럼 서로 연관이 없는 서너 개의 단어들을 이어보는 것도 좋겠죠. 사전을 펼쳐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는 얼마나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 고독을 다루는 단어들은 얼마나 깊고 깊은지를 경험하는 날도 한 번쯤 가져봐야겠습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많은 예술가들이 사랑한 사전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마리아의 일말에 마리아와 바다라는 곡이었어요. 다니엘레 디 보나벤투라의 반도네온, 지오반니 체카렐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조르지 무스타키의 샹송 마솔리튜드, 나의 고독을 조르지 무스타키가 핑크 마티니의 보컬 차이나 포브스와 함께 노래합니다.

조지 무스타키와 차이나 포브스가 함께 노래한 나의 고독 마솔리튜드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도미닉 밀러의 기타 연주 라보카 입, 입구, 출구라는 의미죠. 이 곡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죠.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목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Thank you.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유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유명 음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6 함모클라비어 전악장을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오보 협주곡 보트켄 번호 165 알렉세이 우트켄의 오보 에르미타주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연주명 음악 오늘 첫 곡입니다. 레오슈 아나책의 현악 사중주 1번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부제가 붙어있죠. 이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에 감동을 받은 톨스토이가 소설을 쓰게 되고 그걸 읽은 야나책이 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작품에 이런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드뷔시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레오슈아나 책의 현악 4중주 1번 크로이처 소나타 드뷔시 4중주단의 연주 오늘 명연 좀 연구한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바흐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죠.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작품입니다. 매번 들려드릴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전형,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오보와 현과 바소 콘티누어를 위한 협주곡 이플레창쇼 보트캠 번호 165 알렉세이 우트킨의 오보, 그가 이끄는 에르미타주 체인보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오보와 현과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이플랫장조 보트겐 번호 165 알렉세이 우트킨의 오보 그가 이끄는 에르미타주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피아노 곡 전해드리는데요. 루드비 파운 베토벤의 함머 클라비오 소나타 29번이죠. 작품 번호 106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이 스케치에 의하면 이 곡을 작곡하기 시작한 건 1817년 11월입니다. 이듬해 초에는 2악장까지 완성이 되고요. 4월에 루돌프 대공을 위해서 악보를 정서합니다. 나중에 두 악장은 그해 여름 메들링에서 지내는 동안 거의 완성됐고 1819년 3월에는 작곡과 정서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 베토벤은 1818년 여름 런던의 피아노 제조업자 브로드우드로부터 훌륭한 피아노를 선물을 받죠. 당시의 영국제 피아노는 성능면에서 다른 피아노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피아노를 선물 받은 베토벤은 이를 계기로 피아노 음악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이 피아노를 받은 것은 실제로 1악장, 2악장을 작곡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 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체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브로드우드 피아노를 제외하고도 다른 피아노들도 성능이 급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래서 함머 클라비오라는 부제를 붙인 것이 아닌가 추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나타는 외면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피아노 음악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거대한 음악이죠. 표현은 피아노라는 악기의 한계를 거의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려운 연주 기술은 물론이고 그 심오한 내용, 연주자조차도 포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열정 소나타 이후 피아노 소나타에서는 비교적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던 베토벤이 갑자기 이런 거인과 같은 작품을 만든 건 단순히 브로드우드 피아노의 자극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침체기처럼 보였던 이 곡이 나오기 전에 몇 년 동안에도 베토벤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음 시기에 거대한 활동력이 은밀하게 숨어 있었다는 점, 이 점을 떠올려야 될 겁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함머 클라비오 소나타입니다. 연주는 에밀 길레스.

수많은 연주 가운데서도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연주고요. 이 길렐스는 실황으로도 이 곡 연주를 남기고 있죠. 실황이 더 뛰어난데 역시 그 소음 때문에 그렇게 집중을 할 수는 없어서 스튜디오 레코딩 준비했습니다. 이 길렐스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 녹음에 도전을 했지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전곡을 레코딩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함머클라비어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6 함머클라비어 전악장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고전음악 전곡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낮 방송이 본방송,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또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곡표라는 아침 7시에 열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장 시벨리우스의 타피올라 작품 번호 112 준비했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니 주연은 베를린어 필하모니코의 1976년 레코딩입니다.

요즘 폰카라의 과거 EMI 음반들이 워너 레이블을 달고 SACD로 집중적으로 재발매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해드린 오늘 트랙이었는데요. 시벨리우스와 운명적인 만남을 그대로 음반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장 시벨리우스의 타피올라 작품 번호 112,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코의 1976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오늘 명연주명군만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자신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음악과 함께 나 자신과 주변 분들을 잠시나마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 만들어 보시죠. 재즈의 편곡 그림자 길구나 정가 앙상블 이풀의 노래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생동감 있게 어우러지는 밴드 경지의 연주로 이재득 작곡의 곡 화련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들려드린 첫 곡 정가양상불 이풀의 노래로 그림자 길구나 함께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제주민요를 준비했습니다. 제주도 사투리로 노래해서 더욱 독특하게 느껴지는 소리인데요. 밭을 맬 때 불렀던 밭매는 홍해기를 보내드립니다. 홍해기는 반복되는 후렴구에서 어기야 홍 하고 외치는 것을 뜻합니다.

밤매는 홍익이 고성옥과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길구나 길타령 벼루조타령 이수민의 해금 김태형의 피리 이우성의 장구연주입니다.

길구나 길타령 벼루조타령 이수민의 해금 김태형의 피리 이유성의 장구반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마음이 머무는 자리,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이번에는 검은고, 장구, 클래식 기타, 클라리넷,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함께 어우러진 크로스오버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김영재 작곡 길, 이정주 밴드의 연주입니다.